啊里林呀塔拉哈拉莫洛哈塔拉里林呀啊啦啦啦耶耶洛勒勒金林呀塔拉哈格格洛哈格勒金林呀三大爷三哥洛马谢金南 산다 동호단글로호파사지르야 산다 동호단글로타마사지르 단나차쿠르세지그니로호사자지르야 안다나샤리야라코글로르모지르 양안다 하가고로호마시지나야 아차정다마로심차디인 알란다이시글로호마시지나야 안다미에탈라로딘지르디인

0: 갑자기 너무 그때지 소통 그런 거 있나라 조금 그런 말을 발이 그런 거 나니 요가 메기 하나 니도 또나 레마 맨 큰 거는 그렇게 그렇게 이제 있잖아 아 다 쇼다 잡던 거
1: 네리
0: 아 다 연뜸면은 됐던 주티 손자니다 니트 되게 이제 karma 차와 이나 karma 니가 또 뭐가 되다 제는 막 horson 가란다 아 얘나 나빠다 지나 미친들 제치 우선 가나 또 뭐나 또 디저트인데 또 요새다 줄라카나 없다
1: 네 딩그딩
0: 아 계속 줄든 이제 요즘 같이나 또 내 숨이 근데 크머크 그림아 뭐냐 또 뭐지 티탄다 아 정말 그 롱크도 진짜 상탄다 아직클라카니 다 지금 도움이 다 티탄나라 줄티니 코사메크
1: 네
0: 아 티탄나 주유어지죠 다 디안치니 다랑 아종은 바르도 못해 지송이 대콘테스 또 저거 또 되게 줄티나 했나 비나 잡히때 이거는 말아 아직클라카도 조힌데 히트 히고는 아 저거 때문에 치마타 칼로 자주 치마타 혼도 자심 쓰고 돈도 책에 상탄은 겐 크리고니 주랑 겐 겐트리 잡고 네딩그딩그 아니라는 그런 것들 좀 쉬운 게 난 강화선에 오 다음 문인가 이따 문인가 그런 것들 좀 쉬고 좀 문인 그래서 지금 다 소매 지금 쉬고 너 다시 담아드리지 또 나 다시 소매 그런 것들 좀 쉬고 좀 다른 데 지금 잠나 쥐어 지금 한국에 쥐어 삼분 더 쉬다 거가
1: 네 딩 그 딩
0: 담지 다 나 담아도 나 낙심 세터 나 다 낙심도 좀 무슨 나 고조는 맞다 거다 너무 낙심 맞다
1: 그렇지
0: 아 다 더군 좀 좀 쉬다 쉬다 나 다 지금 가버기 너나라 그리고 그 대한신이 젊은이 고지 요크 아라카침 신나 돈덕 송고는 요 그때 당때 돈이 돈덕 때 송고는 당만도 못 마시는 따로 송고는 저기 치치치 마시는 아니 나 지금 그 사람들 다 키나라 다 그 사고 마시 송고 그때 대단하다 상마가 사들이 대단하다 가스가 돈덕 송 돈나다 너라큰 돈덕도 못 송한도 있다 찍고나 찍고나다 티 송고 그 사람도 돈동
1: 네 딩 딩
0: 아 저는 그 시라선 사냥에서 아로가드 그 돈덕도 못 송던 심촌시 열만 조사 송라이너 양주만 조그 심촌시 가드 그 송마가 가서 돈덕 송던 세고 그 지티나 다시 그라카니나 심튼지 아니 그라카니 다 집속으로 된다리 강아나 된다 대동나다 송마가다 저드레즈나다 어떤 쿠톤진데다 잠는 내쳤다 다른 훈아진 잠는 세분들은 기타 좀 탈킨다 뭐가 관습이나 다치 차림자도 세게 톤부가 톤다고 다치 잠는 내쳤다 디나다 다치 잠는 머고 디나네다 머고 지쿠트 마카자 요나
1: 네딩딩 고마레
0: 아 디나다 세게 디나다 이처럼 키 롱크르 칼로와 다치 냠는 것인다 이주 파키케 롱크르 칼로 안녕하세요 제리 아 다정부터 그다음 교육 좀 되셨다 디 아 그 칙스르고는 로운드 키스는 네티 다치 니샤츠 다 야머가 놓고 그걸 소나라 아니 그 놓고 그다 내는 요가나라 되게 그 거양타는 야다간 거는 그 진요 간이 또 오죠나 다 되게 그 같은 거 있다 또 지금 이쪽이 칼로는 나 잡지 지금 냠냠 잔 것도 좀 또 되게 먼저
1: 네 딩게
0: 담다는 키 칼로 다 이쪽이 사로인 간에 터키다 아 동다 접고는 다리 마스는 세고는 다 티타나 상다 게 지키 지키 그 땡 힘이 줘줘
1: 네 딩게 딩
0: 아 저렇게 또 우리 상게다
1: 리리 리 과딘치 내가 남지 세랑 되는 거 전에 지나시기다 들게 지 상깐나 바리다 너무 좋은 좀 그 돈친도 성도지가 다초인 다랑 그 칼로와즈 유신 그게 지랑마 군고 히샤진나란 자가 단다는 게 있는데 내가 지 상깐나 마캅다는 노 그저는 양치 양타 바니 과딘치 시와인 야야군들

0: ཁཏམ ཀྱ བེན པ རེ རེ ནི དེ ཀྱ མོ ཟ ཡིན
1: དེ ཀྱ མོ ཟ རེ རེ ནི གང ཇུང ཅ སེ ཁཏམ ཡིན
2: གང ཇུང སེ ལང
3: ཡན ཟ ཤང སེ བེ རེ ཁ བ ཆེན གེ རེ ཏན པན ཏུ ནམ པ དང ལོང ཏན དང ཟ ཇིན དེན གེ སང ཁུན ལང གེ ཁ ནམ པ རེ ཁམ ཟང ཨ དར ཏ ཁེ ཅག གེ ཉན ལམ དེན ཇོ ཇིན པན དེ ང ཚོ ཚོ རང གེ གང རོ ཉན ཏིན ཁང ཨོར ཏ ལོང ཏིན གེ གང ཇུང ཤ ལང གེ ལེ ཚན ཡིན དེ ལམསིན གེ ཆ ལན དོན ཟིན དང སོམ དེ ཤེ ལང ཨ ཁ བ ཟང ནམ གེ ལ གིན དེ རང གེ ལམསིན ནང ང ཚོ ཚོ རང གེ ཤང ཤིན ཨོ གེ དེ ཁར ཚོ པམ ཡང ན ར མ ལུ ཨོ རེ རང ཁུང ཁལ མ རེ ལ ཁར ཚོ པེ ཐབ ཟུང སོམ པ པོ དང ཚོ སོ ཇོན པ ཞོ ར ལ རྒྱ དོན དམ དེ ག དན ཤེ དལ དང ལམསིན གེ ཇོ ཇི ཡིན གེ ན ཆེ གེ ནོར ཟང དང དེ དལ དང ཨོ གེ དེ ཁར ལང བ སེ གོ ནི ནོ མོ གེ ལང ཇི ཟ གོ རིག ཤི ཡོལ ཤུ ནི ང ཚོ ཡ ཁལ མ གེ ལ ཁོན དེ བ ཟ ཡིལ
4: ཝེ
5: ཝེ
4: ཨོ གན ལ དེ མོ
5: དེ མོ དོ དམ པ
4: ཡ ཡ གན ལ ཁ དེ རང ང ཅན དེ དང ནི ནོ ཐ ཅི ཤི ཤི ནི ཡིན
5: ཤོང་ཡི་ ད་ད་ཏི་ བ་ཏ་ པ་ཆེར་ ལོང་ ཏིག་ཇར་ ཉེ་བི ལོར་ཇི་ཡོ་ནོ་ ཏོམ་ཟར་ ལོང་ ཏིག་ཇར་ ཉེ་བི ཕེ་ཇི་ག གོ름 ཐོལ་ནི་ ད་དེ་ཁར་ག ལིག་དེ་ཡ་ མ་ཤོང་ ད་ཁོན་ཇུ་ཇི་ན་ ཝི་ཏང་ག ཨ་ཅིལ་ ཧ་མོ་ ད་ཁི་ཤོ་པ་ ད་བཞིན་ཏ་ ཁང་ག ནམ་ཐར་ ཆམ་ ཨམ་དུ་ག ནམ་ཐར་ ལ་སོ་ཁ་ད་ན་དུ་ མོ་ག ལིག་དེ་ ཅ་ཆ་ལ་ཁ་གི་ ཤོང་ནོ་ ཏོམ་ཟར་ ད་ན་ཏན་ ད་ཏ་བི་ ལོར་ཇི་ རང་ཤང་ ལིག་དེ་ ཕན་སུན་ ཚ་ཁ་ག རང་རི་ ཝོ་ཁ་ དེ་ཁར་ན་དེ་ཡང་ ཆ་ཤི་ ཡོང་ཡང་ མང་ཨ་གི་ ཤོང་ག ད་ཡོང་ཏ་ཁ་ ཁི་ནོ་ ཁོང་ཇོ་གི་ན་ ཨོ་ཅི་ དེ་ཁར་ཆན་བུ ཇེལ་སེར་གོ་ནོ་ ད་ དེ་ཁར་ཆན་བུ ཇེ་པུ་ག ཧན་ཅིག་ ད་ཡང་ དེ་ཁར་གི་ ཙམ་ཅི་ མང་ཨོ་ཁ ད་ ཁོང་ཇོ་གི་ན་ ཁ་རབ་པ་ ཐལི་པ་ཤོང་ ཚུ་སོང་ དེ་ཏན་ ལ་སོ་ཁ་གི་ ད་ ནམ་གོ་ ཇོང་ མང་ཨོ་ཁ མང་ཡོ་ནོ་གི་ ཐོ་ནི་ ད་ ཆི་གི་ ནོར་ཟོང་ ད་ད་ ཨོ་ཁ དེ་ཁར་གི་ ཇོང་ཏ་ཁ ཐོ་ནི་ ད་ ལོར་ཇི་ ཆི་ རང་ཤི་ ད་ ཡང་ན་ ཆབ་ཇ་ ཆི་ ཆི་ཤི་ ཏོམ་ཟ་གི་ ལོ་ཁ ད་ ཏོམ་ཟ་གི་ ལོ་ ཡོ་ནོ་ ཏེ ཡང་ རབ་ཤིལ་ ཆི་ ལོ་ཁ ན་ ཅི་ ད་ ད་ང་ ཨོ་ཅུ་གི་ ལོར་ཇི་ ཆ་ ཁ ལ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ད་ ལོ་ཇི་གི་ ཡིག་ཚང་ཏག་ ཁྲོན་ནི་ ཆེ་ང་ཁི་གི་ ལོ་དོ་ཁ་ ད་ ཏེ་དོང་ཟང་ལོང་ ཇེན་ཅིག་ ཁ་ཆ་ཁ་ ཁྲོན་ན་ དེ་ལི་ཇིན་ དག་ཅིག་ ཏོམ་པ་ ཇོ་ ནོར་ཅིན་ ཅེ་སི་ ནོར་ཟང་ གི་ ཅེ་བ་ ལང་པ་ ཨོ་ལང་ པི་ཏོ་ཇུལ་ ཨ་མང་ནམ་ཅི་ ཨ་ཅིལ་ ཧ་མོ་ བོ་པ་ ཡང་ ཆ་བ་ཟིནི་ ད་ ཏེ་ཁི་ཇོ་ ཁོ་མོ་ ད་ དི་ནོ་ནེ་ ཏེ་ན་ ད་ ཆ་ཁི་ཏག་གི་ན་ ད་ དེ་སང་ཅི་ ཡང་ཚུག་ ཁ་ཏོ་ཏེ་ ཨ་ཅིལ་ ཧ་མོ་ སེར་གུ་ནོན་ དགམ་ བོ་ཏང་ ད་ ཤོང་ནི་ མ་ཅེ་ཁ ནོ་མོ་གི་ ཆ་བ་ཏོང་ ནམ་པ་ན་ད་ ཡང་ཏོ་ ཡོ་པ་ ད་ ད་ཏ་བི་ ཆ་བ་ཏོང་ ནམ་པ་ན་ དགུ ད་ ཅི་གི་ ནོར་ཟོང་ ཆ་བ་ཁོ་ ནོ་ ད་ཟོ་ ཡེ་ཏ་ཁ་ཅ དེ་ནོ་ ཇིན་ ཚང་གི་ ད་ ཡིག་ཚང་གི་ལ་ཁ་ནི་ ཏེ་ནི་ སོང་ན་ ཅི་གི་ ནོར་ཟོང་ ད་ ཨོ་ཁ ད་ དེ་ཁ་གི་ ཆ་བ་ཏོང་ ཁོ་ ནོ་གི་ ཇོང་ ཅི་ ཐོ་མ་གི་ ལོ་ ད་ཨོ་ཁ་ ད་ དེ་ ཧོན་ ཅི་ཁ ཆ་བ་ཤི་ ཇོང་ ད་ ཁོ་ ནོ་ ཇི་ ཐང་ཏོང་ ཇོ་ ཨོ་ཁ་ ཁ་ ན་ ཇ་ དེ་མན་ ཅི་ཁ དེ་རབ དེ་ཏ་ཁ་ ཆོལ་ ད་ ད་གང་ གི་ ཆ་བ་ཤི་ ཇོང་ གང་ གི་ ཆོ་ ནོ་ ད་ ཁ་ ཡིག་ཚང་ཏ་ཁ་ ཆོ་ ནེ་ ད་གང་ མ་ ད་ ད་ གི་ ད་ ན་ ཡང་ ཅི་ ཅི་ཤ་ཚན་ ད་མ་ མ་ ཨོ་ཁ་ ཏོམ་ཟ དེ་ནོ་ ཇིན་ ཚང་གི་ ཅི་གི་ ནོར་ཟོང་ ད་ ད་ ཅིག ཡིག ཚང གི ཁྲོན ནི ཅིང ཨ ཁི ལོ ཁོ ཏ དེ ཧན ཅེ ཁང ཡེ ད ཅི ཤ ཁོ ནི ཁ གི ཆབ ཇ ཆེ གི ཆབ ཇ ཆེ གི ཁོ ནི ཆེ རེ ད ད ཨོ ཁ ཐབ ཤི ཇུང ཏ ཁ ཁྲོན ནི ད དོ གི ཁམ ལ སུ ཁ ཚང མ ན ད ཅི ཇི ནོར ཟོང ད ཐབ ཁོ གི ད ད ཁོ ཡིན ཇུ ཇི ན ཨ ཅི ལ མོ གི ར ཅི ཇི ནོར ཟོང ད ཐབ ཁོ གི དེ ཧན ཅེ ཁ ཏ ཁི ཤོ པ གི ར ཐབ ཁོ གི དེ ཇན ད ད ནམ ཐར ཆམ ཨམ དོ གི ནམ ཐར ལ སུ ཁ མང ཨ གི ཐབ ཁོ གི ད ད དེ ནི མ ཚེ ཁ ཆེ ཁོ གི ན ད ཅིག ནོར་ཟང་ སེར་གུ་ནོ་ ཆ་ཤི་ ཇོང་དེ་ དོན་དེ་ ད་ དེ་ཁར་གི་ ལིག་དེ་ མང་ ཐུ་ཏོང་ ཤོང་གུ་ ཏི་ཁ་བ་ ད་ ཆ་གུ་ནོ་ གི་ ཡང་ ཇོང་དེ་ གི་ ལོ་ཁ་ཅི་ ད་ ཧུ་ཡིན་ ཇོག་ཅི་ན་ ད་ ཆ་ཤི་ ཤོ་པ་ ད་ ཟམ་ ཚོན་ཅི་ན་ ལོ་ཅི་ ཐོ་ནི་ པ་ཅི་ ད་ ཅིག ནོར་ཟང་ དེ་ ཅང་ ཆ་གུ་ནོ་ དོམ་ཟ གི་ ད་ ད་ཁུ་ ཁ་ཅི་ ཅིག་ ཆ་ཤ་ གི་ ཇོང་ ཡམ་པ་ ར་ ཆ་གུ་ ཡོ་ ཁ་ར་ ད་ ལོ་ཅི་ ཐོ་ཁ་ ཤ་ལེ་ཡོ་ན་ ཅིག ནོར་ཟང་ ཁོ་ན་ ཆ་གུ་ནོ་ དོམ་ཟ གི་ དེ་ཧན་ཅི་ ཁ་ ཁམ་ཤུ་ ཁ་ ནམ་ཐར་ ཆམ་དེ་ ཚོན་ན་ ཇོ་ཅི་ན་ ཐུ་ཏོང་ ཁ་གི་ ཤོང་གུ་ ད་ ཏ་ ཟོ་ཡང་ ཆ་ཤི་ ཇོང་ དེ་ ཅིག ནོར་ཟང་ ཁོ་ན་ ཡིན་ ཏོམ་ཟ གི་ 다티 맨첼라는 공기 지 다시 좀 잠바 쇼라 요크라 다 토통 어떤 데이진다 암도가 남터 디크근 좀 공이 되다 립궁거 롱 군친다 암도가 라랑 자키와 너무 뉴욕라 뛰는 거 롱 군친 그 디크근도 토통 쇼고 다 조용 그 지지 노동도 잡고 너무 좋다 지지 노동장 공부도 지니가 잡고 그러다 주다 지지 노동 지니 잡고 너무 대노 좀 생각다 네 지지 노동도 도군다 지금 다 이천 딱 그러니 어제 디크근 다시 좀 도마레스 뉴아무 잡자치가 다티 한치 그다 쳐들이던다 오제 디크르 페지그 고름 그 톤다니다 시질 노르정그 디크르 리디 고르 토토 숑구 타츠 니왕 니진 토니면서 그 다고인 조지는 아치 사무가 니 원빈 덩거 숑완도 도고 내용 시게 니와 가신 토니 도무 그래 다 다고 그 제 디크르 심지기 고노 리조 심지기 바 마즈 그 다츠다나 다 원빈 덩거는 그 원바 야르 사무 쓸고노 그 너무 그 단측 그 만나 스모노 안다도건데요. 지기 노르동한 대왕 이진 요크스. 대유진따 아치 히스타라다 아치 하무타우즈건 손지나 그게 단측 롬즈도 가단 돈종 자히즈니 너무 고럽소는 돈근나나 원비산도 잘리심 아치 하무스 하무르 크르스군 너무 좋았송. 대터나 원빈 돈근난가 다 원비산들이나다 잘리심 부윈난다 하무르 크리난다 너그 고름땅 양나 단측 만나 섬 군도도 칠가송. 코인족지나 원바스 군은 더 따위 단측 만나서 칠게 쇼는. 대비진트 잘라지 군은 칠게 쇼스. 사무지 군은 칠게 쇼스. 더 참아요. 태크르트 지지 노르당한 대화 요거드니 너무 같은 돈 거네요. 요거스. 다들 칠게 요거너도 코인족지나 아다 원바지나 원바 방림 좀 봐. 원바 방림 좀 반다 돈도 지지 노르당 담지 그 돈은 원바 방림 좀 봐서 세르군은 너무 만나서 요빠. 더 아름지르 쇼니 아름지 다 지 샤군은 원바지 군들. 뜨글록성 아 뛰는 거 잘랐을 거는 또 노르등 잘랐. 아 다 노르등 그 만난 다름 지르숑이다. 노르등 녹소는 아예는 아. 아 뛰는 지금 한모인지나 다 인초함부. 인초함운데 다름 지르숑이다. 삼모질 거는 지속성은 아예는 아실 거는 거. 또 뭐 다친 돈 큰다 욕 그. 단도 돈도 뱅은 이니 오마가 와 그 다친 돈 적게세죠. 까물더라다. 또 뭐 그 다완 돈 거는 욕 그. 뛰 한치 그다. 사막은 챈스 따라 다다징이 공리샤빠나 온다. 돈종 자히실 거는 뛰까우 그 아딜 한모 잡고 까와. 다시 중 끈득 잡고 나라 그건 원박은 돈 찍시 원빈 돈 끊어나 원빈 산도 잘리신 분 함으로 그러고 또 조선 코치 뛰는 거 그쪽은 그치 답치기 난다다 아정샤꾸노 대유진트 그쪽은 니 알아치기 난다 너무 망하지요 다치기 노르당한 자와오니 너무 그렇다 호인족지나 대랑하치 다시 중 겨우 좀 끈든 이니간 뜻당지 나라다 그 원박은 돈 찍으래 원박은 돈 찍인 땅나 원빈 돈 끊어나다 양치지 노르당한 대화는 또 막 쇼기다운 또 무슨지 대인도 좀 생각다 치지 노르당 쓸고노가 니 담질도 도군다 땅 어찌 데크르가 이천 딱 그토니 치앙 아키 임바당 차브자 치 치키 임바 대유진 또 어찌 데크르가 초크 리디 마즈데 회즈그나 아찌 사무 따와 양나 니 캄바가 남터 참따와 양나 립궁가 롱군 친니 쇼노가 남터 따와 너무 마즈가 딱 그 토마 접고니 내종 때다 페이지 걸은 거 토니다 니와 ngichin thoyoni tumuzriya ngitina tumuzri
3: re re re ta chegin norzung tamgin de tamgin lorangtang ni tiriona tamdin jonsa ge khondamu so kngar sam ge ganla
5: re re re ndon ba ta chegin norzung tamjin de ta chig koningi shan o jarang ri wok ta sanje susula taru no dan ni choma ge chig nafshanga songnu ge tamji ge yemba ge masal ta de yang chig tangsang ge ta simjig ba mangaz ge simjig chi 심지근 리버타나 탄데 올 코나나 타르군우 탐지도 마라지고 고모
3: 제제
5: 아 다후인족 지난데 야쿠크 간다 타나 야쿠 마타로 그 후인족 지나 아 다 야크 데브젠테 바르마 로우 다 테자클라스과 아 도모 마 디토고 중국에 야 데브젠테 올 다티 한치크 중국 머르 조아 다 탐진데 다레 오크즈니 도모 샤코키야 Tentang-tentang di sana, tentang itu tamjin itu kita sih ke zambulang ke itu susulan takcik semua ni. Tuh muzik tiang sih ke sijak aku kagak tentang naya, tapi sih kini yang supaya ke siapa tanah di Yorunaran di tamjin dari ngeras yukasi. Tapi jenta Selangara yang di tang chandawi tamjik ke, tapi sahun zaman jatuh mu yukasi. Tapi nujum sih kita deg tamjin itu tang zambulang ke sana susulan tahun ni tuh muzik. Tentang itu sama kita di sini juga kuno korong kecuali tak, tentang dah tahu ini zaman ke itu susulan taruh nukun demu ke tamjik tu. Tumur kangni shongni naazi nita di kongda mustar chazi mu. Kongda mustar chali shongdi kawa ta shimjig pa korudu kitaan daga kongda ta onni shongzi gizini nita tatsi tando ngukia. 다콘주지나 리자준제 고노 도모요 그 리담지라 심지게는 끝이 없거든다. 담진도다 토동어 숑사우 강리다. 오중거 마리 사잔드니 숑즈. 마리 사잔드니 숑노가 접실라 크게 치도 고고 그잔다. 마리 버성 그 사잔드나다 도모고 응르진이 없거든다. 시지 노르종 설고노 담진도다 마리니 숑어 마슬 다쿠 그건다나요. 사자 탐지 봉인든지 없거든다. 회진족지나 다 지지 노동 총사우 야급 내연스 아다 인통함 총사우 좀비질 서군은 내연스 아다 그니가 아니한테 대수고 법정 그 후간 내연스 인통함 공라 퍼센트 내연스 다지 적금 오즈나 공풀 건바즈니 다고 건바즈라고 다터 라스과 대진다다 전 유이 전 자원 내연스 다터 무고 그 사자망 인진지 오크스 아 팀 체크다 그 샤콘다 치드는 다 가르트데다 긍어름 부치등 특니 녹음 사잔드니 담지다 숑즈데 된다 야크르니 강남부치란 약국도 용구노 도모 그 치틀파 망아 나리 사찬데 용 대용이 대특다 와그 원이 숑노 담진다 약그르 치르송스 약그르 치르송타 약그르 그 잠시 그 니 담지 망아라 허르트 나와 선지와 그 지종 그 담지 망아스간 리그지기 다 도모 이동스 디지니타 약그르니타 양침 담는 게 있어서 소라 다송데 군노 다 도모 된 거고 뭐 응 다 오중 아리니 숑아데 군노 따라 다티 한치크 명 고르크 야니 쇼아 진자로 카르마가 카토데다 아 담진데 쇼아 디다 다 담진데 쇼노데 크르 쉬마즈 보쿠다 담진데 쇼아지고 다 카이그 영 더마리 던데 와크 자크르크 르식크 담지크 토니 쇼노 그 담지들이 자크르크 르식크 담지크 노니 쇼모다 지니트 선지 칠크 담지크 토란디 아 다니타 람지름지 단 담랑이 투소소라 다송스 영 카치크 영 따와잠바는 거고 뜨컨리즈나 오중가 단 하사 좀 칠게 치크르 좀 쓸고노 다코가한테도 치크르 좀 쓸고노 또나다 좀바 좀 소진이 또뭐 대화하고 그모 대화더니 쇼아도 담지티 때 나랑 있어 지금 송아 영이 지금 손이라다 자가 대화때 다코 다가 자크크 좀바 유천되고 다 좀바 냐무 그 대화되고나다 좀 좀바 좀 쓸고 그 대화때 다 또 무슨 일이야 대화티 낭나 다 대화가 다 갔다나 초즈가 총총도 그 초그 빨마게 입던 다 왔을 거 가이게 똥 그렇게 입던 다 왔을 거 그라 다 강 스타징 초도다 디 지진 노르든 그 담지 그 존나 샤코노 그 빼말람 초설 군노 초던데 인스 데나다 좀바 좀 초그는 그 니트다 담지 보고 냐 사지고 그 원칠 아다 냐 사고노 좀 센처도 연다 콘초 냐와 방림 좀 바설 군노 지진 노르든 그 담지 그 초그 디지 바인 디지 바인 노다 콘치 냐칸도 군도 세스 지니다 니케 냐카스 지나 초가진다 다쿠 그간도 떠나라 그치 냐카 사고노 또 무즈리야 데나다 그 초그 사자더니다 빼말람 초등 인진지 오빠당더니 다 야라 지가 용나 출 하사기 쇼부터 사용나 더나 차원 디비전 연출 함물라스 과 하이니 마라 와 용노 차원 디비전 어제 군도 대형 인전 요구 대비전 따다 그쵸 연바 종수 그 카틀 더나 다 근데 보통 그 국가가 강령 주고 그 당한 성을 강령 특히 시글라 성도 또 무슨 자 어떠도 어떠 그치 자주다 지진 노르성 그 보통 그 국가 인스 국 다 디한치 그 디야라 르그 능제나 소나타 약글 함무즈 그 눈치 지 노르던 그 마임 그 지지 노르던 때도 그때 스마이 그때 탔었다 가츠무즈 아주 지지 노르던 그 남들 그 전화 오는 거 가츠무트 란사운 데이 예니 뭐 체크하고 도그 토트라 단지 그 체제 그너 아양스 때 마라 랑슈나 어와 요스 그 누구 또 뭐가 이 응르진지 난다 또 뭐가 요기야 아 대노타 연 좀바 좀 손더니 쇼아 지 그 누구 또 뭐 샷트 쪽 아 쇼가 담진도 그때 다 다지 사무 샤주쟁 그 담지 거르데 똑고 사무 샤주쟁 거르데 똑당나다 너도 근데 영화 그 도통 다징이 고니샤 그노 야 숑즈 그 그노 도모 같은 돈 간다 도모 망아도 그 간다 도모 그 예지 그 콘도 돈데 도모 다츠 망한 돈 거니 도모 저모 어초 그 리존 숑즈 바 망아즈 그 옛난자 데크레 숑즈 그 그노 망아즈 그 안도 돈데 숑사우 카니 숑즈 간다 니 흐슴 특한 그 톡 숑즈 그 요 게근 그 담노 흐슴 특한 그 낭 숑즈 도모 샤 그노라우 대한다 나는 그 따뜻한 치들다 너도 근데 다 파치다 아주 가는 그 간질 그 톤이 좀 더 다 간질도 다치 과드가 따라 용나라 간질 그 놈이 가나 오고 그 단다 너와는 나는 너와 저기 놈 나오고 뭐 너와 저기 놈 나오다 과드는 봤음 그 놈이라 단다 지금 하키 기자로 단 너한테 하키 기자로 된다나다 단다 그 아직씩 그 담직 그 놈아 요 노라 다 간질 그 너한테 니 강아지 그 뭐마 그때 딱그 어찌지 차가 간다 단다 심지 그 감우 그 놈도 그 때는 딱그 이 토나 오는 거 이 토크 지차 칭하키 그 간질 좀
6: 네.
5: 아, 대단다 간질 그때 너와지기 너나다. 너와지기는 너와 맨치즈지 군노 디너나다 담진다 쇼다 오케스. 되는 더 따위 담진도 조금 더 원래 남다르잖아. 따다 찍고는 샷고는 단디가 응이 따다다 샷고는 다 그 간질 그 톤더니다. 쇼무다 간진도 원래 저러다 냠도 다 받지로 원래 따서지. 도모즈리 티 한치크 단디가 공격한 또 나라다. 단질 그 톤나라도 뭐 아니요. 그모다 혼조제 정말 신노 그 흐성 측흥 흐성 측흥 건능나 요노 더 찍지. 디 한치크 지로 송아와 저 성기시장 정화설 그노 띠근자는 그 지로 송아는 담진도 요니 도모즈리 때나다 나는 그 따뜻한나 단 그 쿵 다칭아 공인도 그노 도모는 좀 사극 쿵 강래지나다 바칠 관질 그는 그 너와지 그는 너와

한친 인지나영 상마가가 야르카르 야르카가 감디시 자파치가 딩거 다 수자송나 쪽거 리자송나 쪽거 영나 런거 파사파이크 제즈가 가니 토사 무소나 니버드 라와 인스므린진 유득시 개치너 나치 긴칸디 인지나 파저시 송도 뇽뇽라 라 상마가 긴카 감디 다시 치노쟁거 데레 딘츠응거 상마가 자드기 유과이리 아 권지망 아중요노 아 때나 야르카 감디다 정마고 야르카르 다시 드러너리 강즈가 있긴 신주지 인도 찍었다 뭐 삼스종이 양 권질라와시 샤바코니 안 자토사르티 소나 양 시추그니 카양시 치너리 디다나 야르카 감디다 아주 니시 소나 아 뭐양시 요너고 디쟁거 듣고 총총 정마고 디시과양 냠주기 조시 개치 능기소주 토르긍거 남신디 시긴 여도치니 조정그 찬다영 아진 절간이 더물 너인지나영 보호자 임금

야 냥이비 두고 총총소 공닌기나 지 두고 총총 알라모 조마글랑 노그 시라 워모 총총세고노 아진디 년당나르 두고 총총 참마그 예고즈기 정아 탑타 아리 다가야는 그 공성급감데다 하는 거 파사 파일라송나 파사 파이 근 지중다다 하리와즈기 예크리 나 파마등 산데 하는 거 파사 파이나 하정 적치노 그 실링 시가 망아즈기 요크리 다 참마 예고즈기 정이 아 파마 탐지게 영 갑통디 가츠오브 점 만즈마 초랑니 키히노가 다 나스템 할라잉 까멍르 시에파 당회 켈 단달라스과 망아즈기오카 다 랑랑근 조니 따라 랑기 히노다 탐질 랑거워치가지 수브주다잉 시가치너 리 슈니치 까멍르 참바즈가냐나 땅아 텅디 나충시비가 체크 찬충원이와 티바 가치끄는 아시가 두쿠총총 지가 하목시에 녹아가 나름 버시 등시 태용세고노 진리 진행 조율

승부 참아 버시고 세죽고 워체와 승고 톰바이 원정아 정고 톰바이 워청아 아미시 트렌즈 더니 버시고 너 근다 삼만데 송콩아즈원도 마라 시죽고 에다 삼마사 좀 법도 노토요 시살크 지죽고 콩아토 니카르크크 마폰스 간다스는데 니카르크크는 치로 와즈는데 더니다 먹고 오 신청 초문 즉 신청가 샹간튼도 치쳐즈게 주께급 잔차도 응어리야 조카성 대랑 샹도 무마스크나니 상고인 조촌도 응어 과정이야스 드니다 먹고 디게 랑그케 치티노 무마 잔찬 잔나 도무 즈고크 딘 응어 잔찬 더 메나 응어 샤비나 치치 마르즈다 당이 주샤미히 치니야 야라 루아나 소라 아 루아나나 아크차요 돈다 참아 대호자 디다 치요 주셔. 단다 니가 야라 롱아스그나 손다 악차즈 총. 단다 크니. 악차 초마라 호라 응냐 줄라 특송. 단다 악차 마라요. 진야 주 치스가 특송. 단다 신태웅. 나 라서 손은 후니다. 응어선 부 참아 버시고 세줄까. 워체와 승고 톰바이. 원정아 정고 톰바이. 워청와 아미냐 지트겐즈. 더니 버시고 너 근다 스만 드순 콰즈먼트 마라 시기 좋고 에다 사바사 좀 버드는 때요 시탈기 시기 좋고 콰토 니카르크가 마폰스 간다즈너 니카르크가 렌치노 와즈간다즈 더니다 악타고 오 신청 좀만 듣고 신청 악타 치쳐즈게 중국어 목걸 어 녹화가 데르모 또 창만 응이야 초카르스 데랑 샤지나니 상고엔 저 총도 응어 과정이야 된다 샷 아샤 악타그 넌즈 제비 오 딘 나 고나 니니 목커즈가요 도과나 도과 데모즈가요 당이 주샤 무히 진이야 초선부 야란 줘라 샤 아무 초초 줘라 따디 따 진이야 주샤 히스 된다 그 초선부 샤 아무 초초 손 된다 악타그 샤 아무 총 총마르 오브라 그니가 줘라 특선 된다 샤 아무 총마르 왔더니 진이야 주치스가 특선 된이요 신청구 다시 기다이 마사사존의 후니다 응어선부 참마 버시고 세줄거 워체와 증거 통바이 원정아 증거 통바이 워청와 아미지 트윈즈 더니 버시고 샤오 총로 나 근다스만 득순 콩아즈먼트 마라 시기 줄거 에다스 마사주 법도 논테요 시찰크지 줄거 콩아토 니카크크 마폰스 간다즈느라 니카크크 렌치노 와즈간다즈 더니다 악타그 아 샹우충 러가 신청아 레노키야 응고 목걸 로과게 되르모 너 참아 신청 그 과정레즈 단자 샹우충 충거 오 신청 초먼 듣거 다 악타 철급 신청 소통 버시 철급 시라 요라 선청 드니타 버시 르소 지시라 어츠 갑데다 악타고 파르모스티코 신청 존나다 크리 어츠 Рэндэбзгэнта чо садзэз. Дэнэйда, шинтэхэн гэндэбзэн. Акча, чэнгэ ngома садзэ нэз. Дэнэй акча гэ. Гэ чо садзэ ngома нэз. Дэнэйда, шинтэхэн гэ. Дэнэй масара шандэрэз. Дэнэйда акча гэ чэзгэрэз. Дэ, бжа, шабжа яра нжосара, шабжа мара нжосайнара. Харсаран жогун хэшанда чэ, чо шанда му чэмбэз гэнгандам ням чо шазг сау кэсэна, ням читонарэз. Дэнэйда акча гэ. О, дэбдэн гэ. Дэна чо кэнгэ сон сэнада. Шанерс, данита. Синтёнг, чинга рэкикана красон арта. Ни чоканы сагуни, ни чошаяс. Данита. Ай актагы яязи. Синтёнг кри рэкира тонс. Рэкида тонскта синтёнг. Данита актагы даңи чосадис. Синтёнг ё. Дэнни масара шанерс. Актагы ёң чизгэрэс. Данита. Синтёнг. Ду шабджа яран парсара, шабджа мара парсайнара. Чи чону муша чэмбуз гэнгандум ням чошазг сау кызына, нян читанарэз. Дэнэта акчаг. Чи шану ома дэнг. Дэна чоканга сонсына та шанарэз. Дэнэта Синтёнг. Чи нга яра рэнгу гана кэчада, нэчо качим тэксэм жугая. Дэнэ нэчо качим тэксэм жуг царцгэда, чи нга синара шимнара. Чу сэмьян шибу чэбуз гэнэс. Дэнэта акчаг язи. 신청 크리야라는 거 가나 그송스더니다 야, 땅이 주사지. 아레마 카침 착숨 죽었더니다. 신청근도 아크타 치샤 고충아 샤고 샴 쳔비 라마 초레 신청아 허송 뜨지 샤 포르고노 총아 샹조이 라마 초레 신청아 허송 뜨지
다크타 치파르모 티트 소나 초코 니 카침 지마 지마 온 초코 드니다 아크타가 카침스가 요코 요코 아즈랜돌리 파르모 티트 소케 지토나타 드니 신청가 샤고 총아 샤 총이라마 초레 신청아 흐송 더지 드니타 로르지즈가다 신청 파라즈기 돈노 파리지 우츠스 덴타 아크타가 르지데데 손노다 신청 오르도 마마즈그나나 아야라 깜부즈그노 디나 안주스스 드니타 아크타 르츠와와다 다초레마 구즈 니초사디즈 드니 신청은데즈 라초고 고체사 카마라 코르조너 야란주호즈 드니타 아크타 야란주너라 라초 카토그니크란 주마트스 드니타 신청 로르지즈가 로직스가 지스가 오겠던 디지그니 영 니탄스 그다니다 악타가 중어든 쳐진스 니 신태원근 어진다 칭아 님총샤스가 이거라간 부스그나 찌기던 다른 하나마 치르소 마라한다 나 흔주너 티기탄가 니니스 드나초 거든 쳐진 나 샤스가 로익스가 문제나 칭아다 시차리즈 시차든 다니다 악타가 다초 치 야라 아나마 크나다 아라조 마라 하나 치근 주너스 드니다 신티옹 아크타 칭아 나나 초 치나 치나 파라스 게토아 드니다 셴나 파라스 게토아 야라 아나마 크팅 파라톤 드니 마르오톤 드니다 나 아라조 야라 아나마 치르 손 마라 호라다 아라조 치그 손다 나 흔 주너라 드리다 치르근 아수 드니다 아크타고 뎅근도데 치나가서 파라즈 게던 셴나 파라즈 게던 다 야라 하나만 파른다 쵸라 셴바니 디송 제네카라 하나만 파마트 바다 오 마라송이 슈카카사 도크 제비 제게 오츠스 드니다 신티옹 덴초노 마케 아크타 쵸스 마이너스 드니다 아 아크타 드진더 나 추샤노 따라 야라 하나만 마치 프리드니 야라 하나만 파마트 바 따로 шуқа хацаа доохчих деп чигандас данита чихсмэй ай канашар парас гүс даниян чамаз өлифт даниян дуасм ай канашар час хөк даниян чамаз шарауц даниян айсмэй ай канашар час хөк зэ данита тэз даниян чаар маз чарауц данита синтёнг дэс акта чи шуқа чигдүнт маракута чигмэнут яракута ничо чихэн жоас акта гон ма чихэн жоон жирдоли шуқа чигдүнт маракури чигмэнут яракурнора синтёнг чигмэну яракурдүн тора чигтэнгэ ацатэрзг акта гога нинига жатангта сале хандас дэни синтёнг дэвзнэро синтёнг лоти лорен санжгмин донтен донри тэги алавланс тэни зонта синтёнг джазгара цицазгара мек нахтым шади царсун цамагварчин чи

0: 야, 형님이 죽고 총총소 공인지나지 지크르 함지기시노가 나름 버시등시 태웅시고노데 년땅을 순인지나지 근초 지크시노가 시중 예진자니세고노데 년나땅아 지기티 참바 리비 가르콩고나 시주엘
1: 아리 냠니나 총치트고초 체주 디모이나 나이나 아치긴 소치린 에랑양 아치게 체체 그냥드마 예브진 자니세니 아나르트므즈가 요카 요카즈게 체리토니요 체체 나와르토라뇽고 몬칠르즈가다 사차즈그나 르가부즈가 로든 로든즈기 요카 르가부디 켜즈기 요카 켜티냐가 켜땅 그르세케 담니 다롱조 피샬라즈기 요카 피샬라티냐가 피샬라 차리세케 차우선보다 조부인즈게 차오 담우조 옆신 자니세니 자니스가 점철 잔스키 요크 자니디 소아 따뜻나다 시치 사마도 꾸 쳐스고나 아랑드트 요니드무 자니 얼점치 잔스 인즈 차오 소아다 하청하치 부르 닌츠즈가 옆신 자니다다 김마즈고 귀이도스 다니다 차오스 보사젠 통지메라 샘드기 이다 요크 Kavtazga, kyotang kirka yela. Ya, tandigi dana tamar. Yevzin jani ta zaga tan yugo yirin.

0: 리라 송이 암니가 부딘드기 샤즈가 암니 어촌드기 다나다 마르 예브신 자니 더 자가다 뉴고가 어레차 초도드니 츠근 유튜브 지 마르 샤다 차링은 요 송나 쳔모르 더지노 암니가 따따딩거라 캐니가 송나 와저르 다 암니 루루 송인 조 마트거야 더지노 쳇당거가 암니 레트바 너니가 따조조이다 더지다 쳇당거자 쳇다 차리니가 여신 자니 자거 송스 니가 송송노 담즈그니 쳇다 차리 쳇당인 조 마트와 쳇거당거라 아 차린 조 마트거 아니게 마즈그시나 쳇거 더지노 쳇당거거 ta maa shindu kumye ka ngay chung khara tanga tab zi ta cha tang karkab shala chari khari ra niga sung sung la lung maa zi ganu za ni rikin maa zi yo su nye tang zi ta ni saarik zi ka ta cha tang kar rikin maa zi ngay cha maan zi rikin maa ham ra yi khari dri tang zi tsam de ta shala chari ra cha maa bji gira yev zin jani che ri ta dri tang zi ᱡᱤ ᱡᱤ ᱡᱤ ᱥᱚᱢᱮᱛᱟ ᱢᱚᱱᱪᱞᱤ ᱱᱤᱜᱤ ᱡᱤ ᱭᱚᱥ ᱥᱟᱪᱟ ᱛᱤᱱᱤᱜᱟ ᱛᱚᱱᱤ ᱥᱟᱢᱟᱡᱜᱟ ᱡᱤᱜᱪᱤᱜ ᱥᱤᱛᱤᱝᱮᱛᱟ ᱱᱤᱜᱤ ᱢᱟᱡᱜ ᱥᱤ ᱫᱟᱥᱜ ᱛᱟᱱᱤᱭᱟᱝ ᱥᱟᱞᱟ ᱪᱟᱨᱤᱜᱟ ᱭᱮᱞᱟᱝᱟᱱ ᱡᱤᱜ ᱛᱚᱱᱫᱚᱥᱜ
1: ᱪᱟᱠᱟᱛᱟᱝᱠᱨᱟ ᱛᱟᱱᱤᱜᱤ ᱥᱟᱢᱟᱥᱤᱵ ᱡᱤᱜᱛᱚᱱᱫᱟᱴᱟ ᱟᱱᱤᱜᱟ ᱪᱤᱜᱟ ᱱᱤᱛᱛᱟᱝᱮ ᱥᱚᱱᱟ ᱪᱚᱠ ᱱᱟ ᱪᱟᱛᱟᱝᱮ ᱥᱩᱱᱡᱚ ᱢᱟᱛᱩᱠ
0: ᱛᱟᱡᱤᱱᱚ ᱪᱟᱛᱟᱝᱠᱨᱠᱨᱟ ᱚᱛᱚᱥᱤᱜ ᱫᱤᱝᱜᱫᱚᱞᱤ
1: ᱛᱮᱨᱟ ᱢᱟᱪᱷᱚ ᱡᱮᱢᱮᱠᱟ ᱛᱟᱱᱟ ᱟᱹᱱᱤᱜᱟ ᱪᱤᱜ ᱟᱹᱱᱤᱞᱟ ᱛᱟᱝᱟ ᱛᱟᱱ ᱡᱚᱡᱩ ᱭᱤᱞᱟ ᱛᱟᱵᱡᱤᱛᱟ ᱱᱤᱜᱟ ᱟᱹᱱᱤᱞ ᱛᱟᱝᱥ ᱥᱟᱜᱮ ᱥᱤᱜ ᱟᱹᱱᱤᱱ ᱱᱚ ᱴᱷᱚᱱᱤ ᱥᱟᱞᱟ ᱪᱟᱨᱤ ᱥᱟᱞᱤᱨᱟ ᱭᱮᱵᱡᱤᱱ ᱡᱟᱱᱤ ᱪᱮᱨᱤ ᱨᱮ ᱛᱟᱝᱥ ᱭᱮᱵᱡᱤᱱ ᱡᱟᱱᱤ ᱪᱮᱨᱤ ᱥᱩᱱᱤᱨᱟ ᱟᱢᱱᱤ ᱜᱟᱢᱵᱩ ᱫᱮᱥᱮᱱᱤ ᱛᱟᱠᱨᱜ ᱪᱷᱟ ᱛᱟᱝ ᱠᱨᱜ ᱭᱮᱵᱡᱤᱱ ᱡᱟᱱᱤ ᱢᱟᱯᱪᱟᱱᱤ ᱢᱟᱥᱞ ᱠᱷᱟᱨᱜᱮ ᱞᱟᱢᱟᱨᱟᱝ ᱛᱷᱚᱣᱟ ᱜᱟᱱᱭᱟᱞᱤ ᱫᱟᱱᱡᱚ ᱠᱚᱡᱤ ᱟᱢᱱᱤ ᱜᱮᱢᱵᱚ ᱠᱷᱟᱡᱜᱟ ᱢᱟᱝᱟᱥ ᱠᱷᱟᱡᱟ ᱛᱚᱝᱥ ᱛᱟᱱᱤᱛᱟ ᱟᱢᱱᱤ ᱜᱮᱢᱵᱚ ᱜᱨᱟ ᱪᱤᱜᱟ ᱫᱮᱝᱠ ᱫᱚᱫᱤ ᱥᱮᱫᱟ ᱪᱷᱟᱨᱤ ᱡᱤᱱᱚ ᱢᱚᱱᱪᱞᱟ ᱛᱤᱱᱟᱨᱟᱱ ᱫᱟᱝ ᱪᱮ ᱪᱷᱮᱣ ᱥᱩᱝᱥ ᱠᱷᱟᱵ ᱫᱮᱛᱟ ᱠᱷᱟ ᱛᱟᱝ ᱠᱨᱟ ᱛᱷᱩᱱ ᱛᱚᱝᱥ ᱠᱷᱟ ᱛᱟᱝ ᱠᱨᱟ ᱛᱷᱚᱢ ᱢᱟ ᱛᱷᱟᱛᱟ ᱠᱷᱟ ᱥᱤᱜᱨᱟ ᱪᱤᱜᱱᱚ ᱢᱟᱣᱟ ᱠᱮ ᱪᱤᱜ ᱛᱷᱟᱜᱥ ᱜᱟᱭᱤ ᱛᱟᱜ ᱛᱚᱝᱥ ᱛᱟᱱᱤ ᱡᱚᱝ ᱫᱮᱛᱟ ᱠᱷᱟ ᱛᱟᱝ ᱠᱨᱟ ᱥᱤᱞᱜ ᱨᱟ ᱨᱤᱨᱯᱟ ᱢᱟᱱᱤ ᱥᱟᱢᱟᱠᱥᱮᱱ ᱵᱩ ᱠᱷᱪᱤᱜᱨᱟ ᱢᱟᱯᱥᱤᱱ ᱡᱤᱜ ᱠᱟᱵ ᱛᱟᱱᱤ ᱡᱚᱝ ᱫᱮᱛᱟ ᱠᱷᱟᱨᱟ ᱥᱟᱞᱟ ᱱᱤᱜᱟ ᱟᱰᱟᱭᱟ ᱜᱮ ᱪᱮᱨᱥᱚᱝ ᱡᱤᱜ ᱟᱨᱤ ᱱᱟᱪᱚ ᱪᱤᱴᱩᱜ ᱡᱚ ᱤᱨᱟᱝ ᱜᱟ ᱱᱟᱨᱛᱢ ᱛᱟᱥᱞ ᱛᱟᱨᱥᱚᱝ ᱡᱤᱜᱤᱱᱛᱟᱨ ᱪᱷᱟᱢᱟ ᱴᱟᱥᱤ ᱫᱮᱞᱟ
2: ᱦᱤᱨᱤᱜ ᱠᱟᱨ ᱪᱷᱚᱡᱤᱱ ᱡᱟᱣᱤ ᱠᱟᱨ ᱠᱚᱝ
3: ᱞᱚᱨᱤ ᱞᱚᱜᱥᱤᱜ ᱞᱤᱧᱭᱚᱨᱤ ᱠᱟᱨ ᱠᱚᱝ
2: ᱦᱤᱨᱤᱯ ᱡᱚ ᱫᱮᱢᱚ ᱡᱩᱣᱤ ᱠᱟᱨ ᱠᱚᱝ
3: ᱞᱚᱥᱤ ᱡᱚ ᱡᱮᱪᱚᱝ ᱡᱟᱣᱤ ᱠᱟᱨ ᱠᱚᱝ
2: ᱱᱟᱪᱚᱝ ᱞᱚᱨᱤᱱ ᱫᱟᱱ ᱥᱮᱭᱟᱨ ᱢᱤ ᱠᱟᱨ ᱠᱚᱝ
4: ᱡᱚᱵᱚ ᱪᱷᱚᱝ ᱪᱷᱚᱝ ᱪᱚ ᱛᱟᱛᱟ ᱪᱮᱪᱚ ᱱᱟᱪᱚᱝ ᱥᱤᱯᱤ ᱟᱨ ᱜᱟᱱ ᱪᱷᱤᱞ ᱞᱮᱢ ᱪᱤᱝ ᱡᱚ ᱟᱨ ᱜᱮ ᱠᱟᱨ ᱠᱚᱝ ᱜᱮ ᱪᱷᱟᱢᱯᱨᱤ ᱥᱤᱠᱛᱟ ᱱᱟᱪᱤ ᱦᱤᱯᱥᱤ ᱪᱷᱚᱢᱚᱨ ᱟᱞᱚᱨ ᱜᱮ ᱪᱮᱨᱪᱤᱱ ᱡᱟᱱ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슈닝이나 보자김거 강진나 총차버게탕아 콜로노가 시흐쯤 시콜랑 바시고노 안데이나 총롱성 신타른 종철 머리 홈정 등위 토흑직은 전자야 바그 좀바보 남그른 소모르 대나 남그른 소모그 시콜라 치기 과요크 아지 인디신 유엘

야 냥이비 두고 총총소 디츠가 근거 텅디나 총시비가 슬림청요 동침의 민주련타 나 두고 총총 청마가 가야는 거 공성 시제 부스그로 터비 자히 몬덴시 아리 드나 텅디 나 총시비가 즉 좀주과 등도 좀바 포자 김이 좀증간 크와 사리아다 히노르 초인 다스클와 시글로인 제치부 다스클와 근적 세런 손머렌치 나 솔림 친지마가 토니 양치르티 주일 드나 니쿠크데 무시

0: 그 다출업 중글아 가운데 다른 건 큰 말 디쟁기 쇼랑긴 손이 나는 그 길긴다 더 자른 그 렌슨다 더 자 드니 송 렌슨다 대년 렌슨다 접고는 고름 말 소중 이 드니 다른 그 체리 땅 뒤에 이지 더더니 소중의 지리 아니 그런 그 길긴다 자인 조주 말도 영 리코나 네 손이 나온 그 다른 건 큰 말 디쟁기 제가 보나 샤고는 대진데 소중 남바 좀 손이 나는 그 길긴다 더 자 리코나 디능니 되게 지금 바빠이 샬라이 니마 막당아 다더니 다티 최즈가 망아즈메 그 잔쿠르싱 니리 말 동맥 라티랑데 즈게즈 롭종트가 요카리 에탑크다주도 하창거 가챔보리 레디나 조랑겐 선진을 다성경이 중화용의 지이 종거 고름거 전일로 시즈가라 망아즈가라 송즈 데당나 데랑글엔 선디나네랑 그 지금 롭종 휘했던가라 그 고름도 조자 신냥 그나 바카다리 노냥 덕반이 과진 치신이인
1: 오야 곧
0: 야 아니 급 데모
1: 야 데모
0: 야 데모 레로 바람 바구나 호토 다르소 시크 카다 코노 데브신디 다그쇼 랑랑게 셸리 땅 데유 클리 콩즈가 롭종아 송나 아 다 랑게 징조 틈득 트베다 땅리 숑 아니 중게 디츠 땅 조 틈득 탑글 고쵸 주다리 데탄다 랑게 셸리 땅 데유 그게 로디 레 콩즈가 니 중아 송나 랑게 디능 그 기르긴 다 리카라 다 랑게 자인 조 준다 다 하정 그 가챔 보리 더 쩔거 그쇼 롭친 그 소마드건 손지나 샤와 망아즈 랑게 접주 다 하정 그 가챔 보이는 다 롭자니라 랑게 샤와드 랑게 접주 다 주 롭총라 양나 맘정라 진도 모그 샤이 총총 마르 디젠 그 랑게 돈도 랑게 접주 사버드 그 롭친니 롭자인 난자 기르긴 난자 더 그 주 롭종 글라카티 지 다샤와 체포 땅마 그 소총 글라이 모니 게마 카르가주 조순데 수사수 통수 드니다 조런 그 소자 그 드글음 소중 그 남바 리샨 저통 라스 과다 치치기 니니니 주자텔이 게르킨드킨드 고리 까모디 땡 저그 소친 그 소만딘 손이나 다른 게 샤와 다른 게 저와 탑다 주다 하정 그 가챔 보라 다른 거 소중 이런 거 소틀라인 소친데 자데 주다 하정 그 가챔 보디 땡코나 소주다 소치 갑다 코노 데니 링이 종아 손나라 다른 거 게르긴 더 다른 거 샤와 다른 거 저 다른 거 소중인데 주다 하정 그 가챔 보라 세고가 디젠 그 사거버드 그 주응이 종근 소한데 디초 멍함에 그다 주성 시초가 일륜리 주라 양나 다른 게 체리 더 시초 그다나 치기 구요 근데 일륜리 주기 디초도 모두 신어 디젠 그 라는 게 디초 담전이 준다 영 하정 그 가챔 보리 마르토원진나 다르 긍게종 소마 망안 손진나 우추다 지글로 니리 콘즈그나 니 종아 했더나 송이 더니 종리 칸노니 쪼고 이니마 땅 닌카르주티 출 하라 파타베니 했더나 양 오타시라 손난카 양 오테빈 뜻데나 다니마 쵸탑리 디젠거 엔더 종이 틀라즈게 니 종고 소마르게 지게 냠죽라 또 능해주 나 하정가 쳔버리 야디나 쇼니 그 주대는 거 단시 근준 로조 소는범 더 그 글마 단시라 다 코랑겐 선진나 다선 근이 중대 송이 지금 로진는 데 간다리 이렇게 탑송난 더 중이 타니 로조가 전즈가 통통지일 야 로조 소는범 주대모이나
2: 게르긴 데모
0: 데모 데모 토마르 조랑거 롭종란다 그 제선 그 전에가 줄린 선디 잔다 당는 이 대랑에서 타동 거 글음디 페노냐 답하니 과진 최신인 대단한데 대단한 글은 신디나가 고르자는 거랑 신기나 다 나야 니중 초아지 랑전도 모지모 아 대단하다 저런 게 선진나라 가서 되는데 니중아 송이 하는 게 제일 등 제위 니중대 송 니중아 송이다 니중든 지그저 시라로 저는 같은 거 같은 거 모자 기억이 되게 되는 글은 신디나가 다시 나 봐서 그 지금 니중아 송노 그 고름 등 양난 더 글로스키 그 송이 잔저리 고르기 잡이오니 되나 도마 저런 거 다 섭자던 제일 등 파일라 속한다 저 자신이 그냥 방 오스트 가르감 잠리나
2: 야게 아 다 승경이 좋은 나초가 영나 너무 이 좋던 데리 달리 동가만 막 이 좋던 데 달링인다나 당하긴 도치스가 이 따가 니슨 땀을 고도모
0: 아리
2: ᱛᱚᱜᱮ ᱛᱚᱝ ᱪᱷᱟᱵᱤᱭᱮᱱ ᱡᱤᱱᱟᱛᱟ ᱱᱤᱡᱚᱝ ᱢᱟᱭᱤᱠ ᱠᱚᱝᱜᱚ ᱦᱩᱝᱜᱩᱱ ᱫᱮᱥ ᱚᱱᱫᱟ

0: 야 쪽부초 데모이나
1: 데모이
0: 나리 쪽부대랑 글린센 나식도노 가스샤 어 토마랑닐 노츠즈간도 디지나
1: 메뉴가 니튼 도르지 세라야
0: 니튼 도르지 어 리 쪽부 니튼 도르지 원칠라 렌센 나식뇽아
1: 녀가
0: 아 사체 건강인
1: Bardung
0: gari. Bardung gari, topu ngitun dorji, terang lensi nang asik tono gafsa shi. Chondana, chawaz ga nga kodru jau, chere junyong go.
1: Ya.
0: Chawaz tong mozu ko khetsu nda go. Yopak samra, mepak samzi, namozik tzajyog, tzajyog.

0: 너한테 줄이
1: 어다 더니
0: 다르까
1: 참마르까
0: 어 소아르까
1: 소아르까
0: 너한테까
1: 어소아르까 너한테까
0: 응
1: 나리 떠나오리 야 더니 다치 꼬니피었던 너 그 개떡이야
0: 저기 떠라
1: 요파스므라 메파스
0: 오 요파스므라 메파스
1: 응응 야, 고마운 이초 가르쳐 주셨겠지.
0: 야, 지금 메파슴도 고난 이렇게
1: 메파슴 따겠더리야. 요파즈라 메파즈 이초 샤이탄노 라키 레프친 호모 응지 요타 무치 메세고모. 다 요나즈라 멘즈니 이초 샤이탄 아니 샤이탄디. 요파슴라 메파슴 그는 그 라키 레프친 호모 응지 요타세고가. 아니 그쵸 미세 고가
0: 오
1: 네 먹히가 먹히가 먹히는 게 좀 갈 거고
0: 오야
1: 아 라키 여러분 뭐뭐 언제 요자 아니 그쵸 미 사고는 쳐야지 뭐 검지 요자 돈지 미 저것도 아까지 오 고지 요자 점지 미 뜬데
0: 오리
1: 아고 다 사오도 마구는 게 좀 얼기 집실
0: 아
1: 마구는 게 좀 얼기 집실이야 라키 레프칭 호모 응지 요타 니기 쳔미 사오군 쳔와 제모 고음지 요탄 돈지미 저토 아과 쳔오 고이지 요탄 잠지미 뜻은리
0: 오호
1: 음음
0: 오타
1: 야 도모스
0: 아코 또 아코타니 코노
1: 마리 다 테란 코스온 히긴 지고노고
0: 야
1: 드니 로토 안디 로토 세컨디 아 도봉이 뜬 도르지 데랑 그 렌선능니 저와 흐스말렌 토송 시어강 선바고리고가
0: 아니
1: 야 렌신지만 아시고 가서시니까 데모 야 데모 야 도보 저 데모이나
2: 어 데모인 데모이
1: 데모 도보 사자강즈게 냥아차세라 아니 오트즈간도 디즈기나
2: 응한 초소비엔
1: 초소가 도보 냥아차세라
2: 아 냥아 망종아세라
1: 망종아
2: 아
1: 암 초소 망종게니
2: 어예
1: 어예 레토포 망종아 데랑글린 세나가시게 돈어가 사샤 더니 존네토 아즈가르나 고브디자오 체레지뇽고 아쿠타
2: 고타
1: 아 저한디 토와 동모도 케츠는고 아 리 하르집 근정마 케스키 체클
2: 리 하르집 근정마 케스키
1: 리 하르집 근정마 케스키 라와 아르
2: 아리
1: 난가로 아리 라와스 렌탐노 하정직 야더니 더 지마뉴고
2: 야야
1: 동국 타이토 중치를 위해 건강을
2: 동국
1: 타이토 중치를 위해
2: 양치지 마시나
1: 동국 타이토 중치를 위해
2: 다다지 히지마르 넌든바 히지마레
1: 히지마르즈니
2: 아 뜻모장 다 히지마스
1: 야 지난 저 가르쿵에 있지나 지가시리 진당 지겠지 아고가 주 다스터가 좋아하면은 뭐나
2: 어예 다스터도 뭐지 진데 마스
1: 야 지난 저 가르쿵에 있지나
2: 가르쿵케다
1: 야 중국의 타이톡 중 치르제이나 베이징 상하이 텐진 중신 늘여버리고
2: 어예 어예
1: 알레 야딘 토니 토와 쌈바모뇽고
2: 오야
1: 점 저와 쌈바모 어 막츠기 디친 중국가 막츠기 디친 남자 당츠기 디친 남자 야튼 디친 남자 네 공급 정보 망종하고 다 카프르급 다스트그란다 그지도 와그맥 디젠그 카프르급 길름데 차타 이나 니타 크게 공니티노 그 중국의 타이토 정치를 제나 아 베이징 상하이 텐진 중친 더저리 도보 그 길름나 냥기오나 저 타이토 정치를 제나 베이징 자 상하이 텐진 중친 더 조리 디안치니 다가 먹즈기 디친다 당즈기 디친다 예튼 디친 조이나 먹즈기 디친이나 야프치치그리 당즈기 디친이나 덴브치치그리 예튼 디친이나 제와치치그리 Tidang na nga shik tangi ta chawan di lende po nugu chokpo namba nga shik kondar. Ta martong chu lensin di nyanggo nugu chokpo namba gira yang chawan chogo nugu kap thonde ta rang rang ge chawan di chigiz gisa hu yi nyan di lop jung yi di na di ngi tana rayang shu jinghi ge kor rang ge di jen ta nyam joko meni yang di jen ta hi go nin chua ge chuan nin damo ge chawan ra kar kiri yo ge di jen gen ta zon rang ge chik lop jung rang de yi atuk ta yu ha chang ka chen buri. Ya chokpo chu demo yena 喂，阿顾哥。

Adadambi tsebdin yin zhongkong chongwen shangchin na jiagang jindur tarkil dootam ayin lankang ga tanggal hobji gobshang gewe yin zaigu di chongnang izi yin chonghun na jindur hoblang caiyo gongsi kwayang sojung shabshi dene nipil. Dena shangchi yung ga jiagang jindur kongstuk ga lootan jirmal nga chapsil nzikshan lakhan hong baadang longin charangul chongawi charangul gojig lakhtar doon kyul sheba jiagang keli ga tangzig mangzha jintil nga jeptan ta tongwaji ga shetab gaichin shiga yin baadang jiagang jindur tanga jiagang keli malak ga 당연 리셰비 토종 소수 레드나 게이름 막사라시기도 보와 고근인 촌토 고성계빈 자기 등 성친의 재앙 주너 다크를 도트 마연 한킹 등 총의 성친의 니지 돈질 대초비 판튼 버 등 호지 소중 된지 소원냠 진지 드인트는 적바 등데 다크를 도트 켈리건 테마다 등 호지 로틀 소중 돈쿵 냠줄 냠 진지 드인트는 적바 디토니 소중 된지 소 대버시에 바등 Nīmāng lōsī tēnzhēn dāg kūrī shēbī, jāshīg jāngil hōmīr nāmbī shūgsā, ngōwī rāng jīn jī gōntūb kīg bīwān cōn yō.

0: dim cekda kisha kunda chizin ta kar tuk te ta kangra mu chi tang thni no ge sa chan dni tam ji ta shong ge te ta yakr ni kangra mu chi lan yakur ta yong no tomu ge ti chitul pa manga ngari sa chan de yong de yong ni te tak ta wa ko oni shong no tam ji ta yakr chi song ge yakr chi ri song ta yakr ge tam si ge ni tam ji manga ra la khort no san ji wa ge chi jong ge tam ji manga ge ri ge ge ta tumu itang se ti ji ni ta yakr ni ta yangchir dalang ge tsu su la tar song ge gu nu ta tumu ndong ge ku mu ta du ku ta o jong ari ni shong a ge gu nu tar ta ti han ji ku yang kur ge ja ni shong a jin ja ru khar ma ge ka tu de ta ta tam ji de shong a ji ta ta tam ji de shong nu te khu du shi ma ge bu ku ta tam ji de shong a ge gu ta khai ge yang ta ma ri ten de wa ke yakr ge ri shi ke tam ji ge tu ni shong nu ge tam ji de ri yakr ge ri shi ke tam ji ge nu ni shong ta ji ni ta san ji chi le ke tam ji ge tu lan ri tanita ramchi ramchi tan zang lang yi tu su su la tar song su yang kha chi ke yang tawa jan ba ndo go ta kang ri na o jung ge ta la sa tong chi ge chi khir zong ser gu no ta ku kang ta chi khir zong ser gu no ta na da jön ba tong su zi ni tu mu de wa zi gu mu de wa ta ni shong a zi gu tam chi ti te nga ra ngi su chi song a yung ni chi song ni la ta ja ge de wa ti ta ku ta ge ja ki kin jön ba yi chun zi gu ta jön ba nyamu ge dewa de gu na ta ju jomba tong su se gu ge dewa ta tu mu zi re dewa ti nang na ta dewa ge ta ka ta na chu zi ga chong chong zu ge chu ge pa ma ge yip tang da wa se gu ka yi ge tong ker ge yip tang da se gu ge ta kang ta r chang chu ta ta ti chi ji nor zang ge tam ji ge chu na sha ku nu ge pa ma lam chu se gu nu chu tan de yin si de na ta jomba tong chu ge nang ge nye ta tak tang che pu gu nya sa zi gu ge wan chil a ta nya sa gu nu jim chen cha zi yin zi ta kong chu nya wa pang lim zi ba se gu nu chiji nordung ka tamji ki tuku ti jipayin si ti jipayin nogu ta khonshi nyakhan dhudu kundu si si chini ta nikhe nyakha si na chukha zin ta takku kakan dhudu nara kichi nyakha sa gunu tumu ziriya zindang ta kishu gu sacha tani ta baima lam tsu ta ngin zinji yo pa tang tani ta yara tziki zika yong na uchul hasa kishu pata yong na tana cawan diwi zang wa yin chul hamu la sukha lhai ni mara wa yong nogu cawan diwi zang wa zi gunu ta yong ngin zinji yo gu tebi zin ta ta kishu nyonba chong su ka katil tana 다근디 포트링 국가가 강영수 그 당가 생활 강영수 시글라 송도 또 무슨 자 어떻게 어떻게 같이 사주다 지지 노르승 그 포트링 국가인 스코 다티 한치 그 티야라 르그 능제나 송나타 야클 함무즈 그노 지지 노르승 그 마임 그 지지 노르승 또 그것도 스마이 그 타주다 가츠무즈 아주 지지 노르승 그 남터 그 전화 오는 거 가츠무트 라인사운 데이 예니 뭐 체크하고 도그 토트라 단지 체제 군으로 아양스 때 말아 아랑슈나 어와비 옷을 군 오고 또모가 이 응어진지 난다 또모 많아 요기야 아 대노 따 양주엔 바 좀 손드니 쇼아 지 군으로 또모 샤트 쪽 아 쇼가 담진도 두고 따 따지 사무 샤주 쟁 그 담지 거리 때 똑고 사무 샤주 쟁 거리 때 똑당나다 너도 근데 영 와크 똑똑모 따징이 군이 샤군 야 쇼는 그들 군 또모 따튼 돈 칸다 또모 망아서 그 강터 또모 그 제지 그 콘도 돈데 또모 따츠 망한 돈 군이 또모 저모 어초 오크 리존 심직 바 망아스 그 옛난자 데크레 심직 군 망아스 그 언더도 근데 쇼사우 칸이 쇼즈다 니 흐슴 특한 거 톡 쇼즈 그 요 게는 그 잠도 흐슴 특한 거는 그 쇼즈 또모 샤군으로 오크 대한다 나른 그 따츠다나 치더다 너도 근데 다 파치르다 아주 가게는 그 간질 그 톤이 쇼다. 다 간질도 다치 과드가 따라 용나라 간질 그 놈이 가나오 그자. 단다 더와게는 난 더와지게 놈나오고 뭐. 더와지게 놈나오 따다 과드는 봤음 그 놈이라 단다 지금 하키기 잡으려. 단 더한테 하키기 잡으려. 된다나다 단다 그 아직식 그 담직 그 놈나요 노라. 다 간질 그 더한테 니 강아지 그때 뭐마 그때 딱그 어찌지 차그 건다 떠나 심지기 그 감무스 그 놈다고. 되는데 딱그 이 토나오 노는 그 이 토크 지차 칭아키 그 간질 좀.
1: 네.
0: 아, 대인도다 간질 그때 도와지기 나나다. 도와지기는 도와. 맨치저지구노 디나나다 담진다 쇼다 오케. 대는 더 따위 담진도 두군 더 올라 남다르즈나다. 다치코니 샤코노 단디가 응이 따따따 샤코노 다 그 간질 그 톤드니다 쇼무다. 간진도 올라 저와다 냠도 다 파치로 올라 따르소지. 도모즈리 티 한치 그 단디가 공거건도 따나라다. 단질 그 톤나란도 뭐 이니 오고 뭐다. 혼조제 타마기 히노 그 흐섬 측흥 흐섬 측흥 건능나 요노 더치지. 디헨치 그치로 송아와 요 성기상 정화설 군노 띠근 잔노 그치로 송아는 담진도 요니 너무 그래 되나다 나는 그 따뜻한나 단 그 쿵 다칭아 군인 누구노 도문 좀 사기 쿵 강래지나다 바칠 관질 그는 그 너와지 그는 그 너와 만치지 단대 인구 단 너그 담진도 돈바 그강이스 요새 질라 송노 너무 그렇다 단 다시 들어가 있잖아 그 망주 가던 돈도 받다 되나
1: 지지
0: 누구 쿵 강래설 군노 단 나는 그 따뜻한나 다 쿵띠

0: 너무 멍하던 그 욕그라라 다 간질 그는 그 너와 맨치진 너니 쇼그 빠서 그노 더 내는 게 다친이야
1: 제제 야근이 소는 그 담긴다 티 남즈가 다른 리올라 따르즈 티 카코니 초 시 심즈 그 가이오너
0: 쿵 다 초가 니 간질 그 토큰 너와 맨치즈 너르즈니 당하는 그 인자 똑따르무 땡땡땡땡 남즈가 따르즈 다 초가 간질 그는 그 너와 맨치즈 누군데 다 올라 남즈가 지르노 티 티츠타 초고무 테스타 초고 똥나타 가치 탕탕마게 나티나다 가르쳐 방탕 망근은 더 욕기야. 단데 삼부 까와지 동주무.
1: 하지.
0: 단 더와지 왕부 자살 그즈니까 왕부 자살 근데다. 왕부 자살 그게 드니 쟁근 더와지는 도군데 가르쳐 방탕 망근은 까토티 삼부 까때 올라 지르동도 사우 된가 욕고무.
1: 하지.
0: 담진데 이투니 올라 다르주다 삼부 까때 스타 삼부 까고 다 요트 손데 쟁게 나비지 디 셰트 그티 소나즈기노다 나는 그지 서서가 많이 타나다 강트 삼부 까토티다 너올라 지르동노 다 도무지 런도케 다 타마르토요 요조 리종 심지 파기노나 타무그 타완동 큰다고 다 혼조지나 어떤 약근이가 사찬 담들다 그든 담데비 사찬 데인도나 크니가 이톡 거르니 제리 그 로르지다 마숑 공아요 아망춘나 반츠난 롱요 그 반츠난 롱요 또 요땅나 약간니 숑위 늦다위 담진도 돈데 원칠 늑토니 아 이토니 마터고 늑토니 올라 따로 나라 당지르고 도무 다운동 큰 아이고 뭐 도무 다운동 큰 욕거라다 도도테 뎅근 강라 메케다 도무 다와도 돈당노 마스토 요지 조시테도 메케 된다다 조시 요노 당이샤 코노 가서 통통하게 노는 도와 제완 부자 자타르근데 오이가 지리 좋고 오치케도 지르당도 되나 단 디캄더니 종테다 올라다 지진노르든 그 담질도 돈다 다송즈디고 노
1: 또
0: 다치 코니 소나 남진 따 담진드 잠부 감디종 때 익토니 올라 다르송 다누게 지그니 단데 망툴라 치케 다치 쇼송즈나 따 테토모가 차브들 쇼송수가 람도 무 차지고군도 고모 치기 치드레즈나 따 니 다치 코니 샤스탄바 남진 따 단디 어초가 치진 노르든 그 담진드 두군데 다 간질 그때 치 낙시리 간질 그때 치 낙시노가 지그니 따 치드고군 단디 다진이 샤노 단질 그 노나도 무 담진이 요크드고노 Tanjir ke chona niyo kuzi kuno tani gari. Tata Tanjir ke chok tani ga kanri zi na ta kirdu ngay ta chi chano jiru songa wari. Jiru songa ta taku kagan tato na zi Tanjir ke chok jiru atan baga nana yoko mo. Ta namzga ola njirzi zi na ta jilo chiktong chikijara gubchit hanbaga ngana jirtang zi. Ta ta ngana jirtang no matok ta shetik ti tsu namzga jiru ngay sarcho matik ta ta ta jichara taga rengang matik. Ta jirju jirken sa zi na ta kagan 저승 그 전화 쳐서 욕거든다 약급증 관보 반드다 하랑간 대원 내기 샵당 우기 로자와 흑지 계송 처충 종의 비위 화지 화지 지리자 친구 관비 들락 간다고 저르지요 대나당 인데 자르자리 손디 타도 그 점증 남의 손 타도다 계송 처충 종의 배와 결국은 더 자르자리 손디 단 대라 지금 땅발로 자와라 계송 처충 종의 배와니가 니스지 연문 디토가 땅파 처충 종의 결국은 너무도 연문 들락거나 소파 망하기 욕거라다 나랑 따뜻한 나다 특정 종류 비와한 듣고는 듣다 대통령 보고 나나라 욕다 띠가 아까 땅발로 자가지고 놓더라니까 니스틱인 거지 니스틱 옛당나 다치로 직통 직결아 급짓 한 방은 그선 대화대 그선 계속 손다나다 띠 하나 지는 코트를 대나다 사무기 살 손을 치더라다 지루 송아한 듣고도 대로 직니와 가운데 다올란 지도노 토마도 띠토다 그선 직선 용특 그 신우 그선 직선들이다 그선 직선 다 처마기 챘에 따라 저 전부 홍튼도 양층 그 지도 배다 그선 그 녀선 그 토나 연든 푸트 중화 흩던 매 비스티비 라마 담바 치치게 보던 미궁의 혼친 혼친 흑자정의 과롱기 약극적 관보 냉극한 전부 늦춤 깔았던 월지 로자와 기본 혼돈지 망일 퍼피 중의 겐든의 제디 들락한도 결정 시대 달라 바보지고 되나 파치르 혼돈 로자와 상그 총로도 지도 직통 이자라 집지도 모두가 당긴 정권도 따라 사회의 특금에 갔던 모습 뒤엔지 그 크성 지도 직통 이자를 특별히 행하고 롯데 와일라 로자 후크 송지 되나다 뒤로 직선 바그 디스틸 그 종슬로 직점 다 도무즈가 다와 파치로 올라 제탕 집안도 그 흥청청도 대인도나다 정말 챘었다던 더 따위 간질 그 토나요 비타

0: 암질 덕직지 디폭다 지르크 너무 지르니 올라졌다 지르니 그 촌나 단데 담아 놓는 거 담진도 어떤 데누 섬 쿠그능나 지루 돈비다 앞자랑 앞장 앞주니 또 무슨 니 촌나다 놓는 거 담질 니 어떤 데인다던 데타위 지르크도 올라 지르타나다 지금 니 전직이 치 천년 그 값도 됐다 회투자 디카와다 인디 산지기 제르부터 쪽에 너무 고스스고가 너무 그 고스스도 요도나다 산지기 제르부터 말아 회출능 연구는 갖고 되다 단어는 담진도 말아 찰리 다 라마기 위신이라 너무 회출능 너무 이지 특히 망초라 잡든 잡든 그 랑지기 디 한치 끝으로 그간다 원친 말하니 원도나다 지 다 치대고는 지마 담지고나 치대고는 다지 망초라 송 담지 세고노 그 너무 그 년나다 마요고니 너무 그래야 다 원친 산지기 제르부라 단도 뭐가 망초크 담진도 망하다 망초라 송다 담진도 샬리 다티 랑크 카소스텐데 다자니 텔라테니 초아로고 누 도모가 레칼리큰 거 만나다 마조고노다 다크 용트르 모단 하사나 타운진나라 라마 만노 시르고노 다 탕카비 체르 송 탕카 텔라테니 담진샤 담진샬리니 그 다트 카노니 샬 나가 아이언스 그 잡들라 땅땅노 도무들이야 다테나 다치 다 이토니 마라 잡들라 땅노 다 가샤코노 단지르 간지 땅단지라 소화노나 담진데 요크데니 다지 회츠크가와 마란데 츠코노 선바무 망츠크 단디 지스테바즈난다 지마탐구 지스테바즈고노 단 더쳔분 더송 망초니다 회츠타 아만디 담진데 샬리 다티케 잡들라 땅노 그 도무고 고름즈고 카드렌도노 바
1: 제제제 다 담긴데 몬툴라 차위달리 몬툰니 버스카이 흔데 쳔부지가달리 도무이노 고름거 토니세게르 다 지마이긴데 디크르그나바기르 그다나 디크르그나반 데치기르 삼간다
0: 제제제 엔도도 바다 도무들 모레 땅이 코니샤코노 특히 름치 몬툴라 잡들라 소 몬툴라 잡들라 소나타 송그 송그다 름치 름지다 저 디크르데 쇼즈무 다 데컨드라 토마니 좀 따급 그 남반도 무슨다 예스지 말자다 토동 크게 쇼나 다 따고 오수 데컨드 촌을 허다 아지 하무타우 좀 손지는 크게 따급 그 차던 그 촌나라 지기지 담진도 샤꾸노 그 히트트게 체니도 무슨 다 토마게 신노 그 몸비 종샤 파트 그노타 그나 몸바게 종타 당 몸바 담지도 샤꾸 다종종종 된다 종 샤꾸노 트라 종 상와디 그 종 상와트 다 몸바게 샤난 그 다 따고 야르게 샤난 강터 담지다 담지 샤칸티다 마라 샬린 조가 그치 담지다 샬리 송다 건조지나 다 자우 포토나 했던 다 지나다 안알부도 못하는 지 조다 카트 토가용 카트 토가용 크게 차샤 차주다 차 랜주 랑 데이터나 더 차송나 영 원박의 종 샤칸티야 되게 와르 담지다 마라 샬린 조가 너무 고르도 데이터나 마즈 샤꾸노 오치 아치 사무그 데크른다다 토통 쇼고트 타츠다 다쿠크간다 토나 라마 마니 타윈 촌비 아망 추크 담지 세컨반드 추크 담지 세쿠노그 고름 타니다 름치 판지 쇼고 쇼고 쇼고 쇼노드 에나 세르고노 테앙타 타츠튼 동 카요 마조쿠모 데다다 타타위 타긴 타지 세쿠노 지마 탐그 담지 세쿠노그 크가 남바다 름치 페지 송고 송고 송고다 다 차우탕다 다 잡든 동 잡든 이등나다 윤노동 다 위담진다 람바진다 잡동노 이나지고노 도무고 다친 지옥이야
1: 제제제
0: 대인도다 가는 그 뒤나다다 도동고 데크르서 군은 도무고 잡수 지 메크 지금은 다 다위 잡수 지 쇼동 쇼동나 그게 담지 잡샤게 담지 지 고가 담지 또 고동나다 지주 노동 전부 담지 다 좀 근데 장군 도무고 그 지럽 잔디 토크 담지 마 체령온다 아름 지름 지름 지다 그 잡도인이 손오고 남바도무족 디 한치기다 다운테 대응으로는 처리한다. 사사가 혼조지나도다. 니 성거 아름풍화 천지나 아름풍거 젠크라와지 그누고 그줄 한번 쳐가도 그 한번 쳐가도 시기 로지라는 거라. 그것들 아름풍 젠크라와그 원치샤 그누 쳐들잖아. 그치샤죠. 아 원칠 그줄 참아다 아직 세춤데 그누 들어 뭐다. 아무도 사기다 때 한국 과물론 가지다. 하사나 세춤 바드니다. 질득 그 쉐고라다. 성 자와름 투 득조라. 아제나 담지샤죠 그. 리카트 코나라타니 카소고노 도무고 체데고는 머디즈고고모 데어치 세침즈니 산랑 세세랑즈 세르 카이트 차키치마 좀 세침즈니 다도무즈 요크 도무고 머디즈고 데한테 람풍 젠크로던 원치 세침즈리 세침 그 종초 총총즈리 다다 초그다 담지

0: 쿄라 단디 그거 나무차위 다 가서고는 너무 들이야.
1: 다시
0: 다 그쪽은 원칙 그 나무 그 잡종 그 지지 노르던 그 잡종자 단디 말아 나무 많이 그 잡종이가 찍인 되고 게다 그 당선 거 같다는 잡종 찍인 되고 너더라 뭐. 잡종 찍인 떠났다 떠났다 떠났다 떠났다 떠났다 지지 노르던 다위 담진도 장군다다 능히 담지게 남바타라 잡는 이니 소나요 축거 다디 니그 잘진다던 존나 댓글 그 나무 그 남바타라 잡당나는 존노그 너무 그 이름도 욕하더리야.
1: 제제제.
0: 다나다 뜨히다름 지름 지름 지다 그게 다 나무 뜻숑 나무 뜻숑이 걸은 거 돈이 단다 다위 담질라서 거 참. 너무기 가더리야. 돈도 받다 동목이 남바 너무도 다 대비진 또 우초긍이 다지 공리셨던 바 나진 또 감숙나 남터 참지지도 그 남터 참도도 또 동목숑 감숙하니 사르토 사르토나무이 노 너무 릭디들 릭디트 그 토토 타쿠르다도 노르종 타르트 노르종이 신지신이 타나 그쪽은 노르종트 니 흐슴 츠칸당 지르송 알라스 코라 마티즈 태크르 그 간지르 그 토큰 다와 한지지 그는 그 담지 텔라테니 지드나무이 노 타종들 뭐
1: 아제
0: 대전도 다 입군 거 온고 인첸 토 그능니 토동 남탄도 숑고르 타조라 지지 노르종 타르기 다또 무즈케다 름지름 지름지다 노르종도 도군다 데크르 그 탑주 그 고스도 특히 쇼노 또 무즈인 카드랜 돈도 봐
1: 아제제제 다 들은 거 렘세나요 다탄 지그리교다 카르마 링가 마르토메코모 Tegana ganlaka ta teran kooni ingina chegin norzongtang deli dali ta wukav dekir gakkor alang dekir gakkor ta ingina yung suu ranga shimjik ndriwa ra nda zhonglik nda ingina zhirzong utiga dali pshanar Tegana taan jigitir ganlaka ranga maung baga sarsum ina chukuda chabzhong sarsum gakkor ndani charja chazgon na di kakuni kabdazgana
0: Ta ole kooni japa nangzit ta chegin norzongtang dugo te tamuziki tukutongu dekir ganamba jengilukkonu tamuzari zigon ta ti jigni ta ngendena kasu ichi da tongtong zonu ta ochu ta mara kge peji shong nu gorum gu choni ta chi ta chi sha nu rang sa jeng ta tir joji pa kap ta chi yong chok ko norzon ga nam thar norzon ga nan thar ni ta ko cha jam gu nu ga nam thar ta dang chin hyom ba cherang gang di sir gu nu ti ta tir joji pa kap thu ti ta sa chu minu tu mo zare ta ngi rang ge shim ji kin ri ta na kge ngon chi shong nu ga lama man ne ge jong ja kan jir tang tang jir ge chon nu gu chab ju ndi de norzon ga tam jil ta mo mang az ga ta sar ta ni da tang ta так хорангита таанди ламуа тамчипуро гэ чавдэ нуг тумуг намтардыкта норзынг намтарда орзукка жигтэгни тумуг тэ жухалатэн тэ баржыра маашон тамз баржы маашон та игтхуни та норзынг намтарда чичир пэджив сону тумуг тэ чигчи ти ханчэкта дирусара ндашона озо дикэрг цухасара шон тум тангрып кэлэк дикэрнд картэг та баджум намбачэн картэг дэшон дина аян та тангдып картэг тан тамби норзынг дэгэнд чидгини та таку чонгшон чочи дикэр цупанг чули кондейнандал хасаг ожон хаму цуханандэнди тава кэг норзынг парджимандазнанда яна кэгэжон сара маа тапкуни тумузрэта тэчигчи тэгэдэдэ дондомашакун та маа ᱪᱟᱨᱡᱤᱫᱱᱟᱨᱟ ᱪᱤᱯᱩᱠᱟ ᱜᱨᱟ ᱛᱟᱡᱤᱢ ᱟᱝᱟᱨᱟᱝᱜᱟ ᱛᱟᱨᱩᱠ ᱫᱮᱠᱨ ᱪᱤᱴᱤᱱᱟ ᱫᱚᱠ ᱛᱟᱨᱩᱠ ᱫᱮᱠᱨ ᱛᱮᱞᱟ ᱨᱟᱱᱨᱤ ᱥᱚᱝᱩᱱᱤ ᱴᱷᱚᱱᱚᱜ ᱠᱤᱥᱩᱛᱚᱱ ᱨᱩᱡᱟᱜ ᱠᱷᱟᱜᱟ ᱢᱟᱛᱤ ᱥᱚᱝᱟ ᱫᱟᱡᱩ ᱪᱤᱡᱚ ᱥᱟᱪᱤᱱᱤ ᱫᱟ ᱛᱟᱝ ᱛᱟᱵᱡᱚᱝ ᱫᱮᱱ ᱛᱷᱟᱜᱟᱡᱱᱤ ᱛᱟ ᱛᱟᱠᱩ ᱪᱤ ᱛᱟᱵᱡᱚᱝ ᱫᱮᱜᱟ ᱛᱚᱱᱛᱚᱱ ᱡᱩ ᱛᱤᱭᱚᱱᱤ ᱛᱚᱢᱩᱡᱤᱱ ᱫᱟᱱ ᱫᱟᱡᱩ ᱢᱟᱣᱟᱱᱟ ᱪᱟᱨᱪᱤᱱ ᱡᱚᱢᱱᱟ ᱠᱟᱨᱛᱟ ᱛᱷᱟᱜᱟᱡᱩ ᱪᱤ ᱴᱷᱟᱠᱷᱱᱟ ᱛᱚᱢᱩ ᱥᱟᱢᱜᱩᱭᱚ ᱛᱤᱦᱟᱱ ᱪᱤᱠᱟ ᱛᱟ ᱚᱠᱚ ᱞᱚᱨᱡᱤ ᱜᱤ ᱴᱷᱚᱠᱟ ᱯᱷᱚᱞᱦᱟᱥ ᱩᱱᱩᱠ ᱛᱚᱵ ᱡᱤᱠ ᱞᱚᱨᱡᱤᱱ ᱫᱟ ᱛᱟ ᱫᱮᱠᱨ ᱪᱮᱢᱩᱡ ᱥᱤᱜᱤ ᱛᱚᱢᱩᱡᱤᱱ ᱨᱮ ᱛᱷᱟᱜᱟᱡᱱᱤ ᱛᱟ ᱫᱚᱢᱡᱤᱛ ᱜᱤᱫᱤ ᱪᱤ ᱡᱚᱵᱚᱱᱤ ᱛᱚᱢᱩᱡᱤᱱ ᱭᱟᱱ ᱫᱚᱱᱫᱚ ᱵᱟᱛᱟ ᱛᱟᱢᱟ ᱛᱚᱡᱟᱭ ᱯᱟᱪᱟᱝ ᱢᱮᱠᱟ
1: ᱡᱮ ᱛᱟ ᱜᱟᱱᱞᱟᱠ ᱛᱮᱨᱚᱱ ᱠᱟᱪᱟᱨᱟ ᱭᱩᱠᱟᱭ ᱯᱷᱟᱛ ᱛᱟ ᱢᱟᱣᱟᱱ ᱯᱟᱜᱟ ᱥᱟᱨᱥᱩᱢ ᱜᱮ ᱪᱟᱨᱡᱤᱜ ᱞᱟᱠᱟᱱᱤᱱ ᱡᱤᱱᱟᱨᱟ ᱦᱟᱪᱤᱝ ᱭᱩᱠᱟᱨ ᱮᱛᱤᱜᱱᱟ ᱢᱟᱣᱟᱱ ᱯᱟᱱᱟᱭᱤᱱ ᱢᱟᱛᱟᱛᱟ ᱪᱩ ᱛᱟᱵᱡᱚᱱ ᱥᱟᱨᱥᱩᱢ ᱜᱮ ᱞᱟᱢᱠᱷᱟᱱ ᱦᱟᱨᱞᱤ ᱭᱟᱱᱤ ᱴᱨᱟᱠᱤᱢ ᱦᱚᱱᱫᱤᱱ ᱥᱮ
0: ᱚ ᱭᱟ ᱭᱟᱱ ᱫᱚᱱᱫᱚ ᱵᱟ ᱠᱚᱴᱮᱱ ᱪᱮ ᱠᱚᱴᱮᱱ ᱪᱮ
1: ᱭᱟ ᱫᱮᱢᱩ
0: ᱭᱟ ᱫᱮᱢᱩ
1: ᱭᱟ ᱴᱚᱯᱟᱱᱟ ᱵᱟ ᱛᱮᱥᱩ ᱪᱟᱜᱟᱝᱜᱟ ᱛᱮᱨᱟᱝᱜᱟ ᱠᱟᱱᱡᱚᱝ ᱥᱟᱞᱟᱝ ᱞᱮᱥᱱᱟ ᱛᱚᱱᱥᱢ ᱱᱮᱱᱤᱱ ᱡᱚ ᱞᱮᱥᱱ ᱫᱤᱭᱟ ᱥᱚᱢ ᱴᱤᱝ ᱜᱟᱱ ᱠᱟᱨᱵᱟ ᱥᱟᱨᱡᱟᱨᱟ ᱠᱷᱤ ᱛᱟᱝ ᱛᱟᱨᱠᱤᱞ ᱵᱟᱨ ᱛᱟᱢᱫᱤᱱ ᱥᱚ ᱥᱮᱠᱤᱯ ᱛᱟᱨᱠᱤᱞ ᱵᱟ ᱜᱟᱱᱴᱟᱜ ᱥᱟᱨᱟᱝ ᱫᱟᱝ ᱥᱚᱱ ᱢᱟᱨᱮᱱ ᱥᱤᱱᱤᱜᱤᱱ ᱠᱟᱵᱡᱟᱱ ᱟᱢᱡᱤᱠ ᱠᱟᱱ ᱫᱚᱱ ᱡᱤᱱ ᱛᱟᱝ ᱥᱚᱢ ᱨᱤᱜ ᱥᱤᱱᱤ ᱛᱟ ᱫᱮᱢᱩ
2: ᱛᱟᱱᱟ ᱵᱤᱡᱤᱱ ᱡᱤ ᱫᱤᱥᱞᱚ ᱡᱚᱝ ᱦᱟᱭᱤᱱ
3: Агелстих сарынгер.
4: Агелхсих сарынгер. Нянгна ба чечу демуйна терэнэ чэстигэ дадэм би чи чигсэм дэнэ ярцигэ дэнэ би чи нергэ уцигэ дэнэ би чи нергэ ин лаза давари. Шуни тэнди ячих сарынгер лэн цанань ямбэр гавсэжэ.

0: 야다나 대른 그 리슨디는 더냥 근접보 언니 그 카프톤 그 다나가시 샴니 쪽본데 니 그 카프린이는 지엘 야 쪽보디모 어디모 어디모 어디모 오케이 근데 야 땡이 사실 주제 송지 그 다가 이제 나고 주 다루 그 단총 정도 그냥 튼 큰가라 스테이크 좀 먹으면서 좀 좀 더 그냥 냠터 좀 누구 샤바가 보통이 오지 땅 회단 신잔들 갑 덤반다 그 양치잖아 그 주 워크 멍트 땅 회가 좋던 양증인고
1: 어 동네 그냥 샤바가 보세라고 얼른 그냥 야 가지 밀레스나 코드라디모 오야오야 야 저거 데모 세동 타시야 데모나 데모 데모 어 똑같이 그 얼어 죽어지 똑같이 그 얼어 썰어지긴 다른 거 같은 거
0: 우출레츠노 쿠마뇽니 다룬 뎀플 이메일러즈기 능아 모니스티 트가 카르세니 몽르징고
1: 오 야야야 과튼체 얼렀다 아 저라 쳔도마 트통아 시튼 리콘 소소고 리시 만나 용아 샤와 란도 용지 혼다나 카득카스 득치코니
0: 야 과튼치
1: 에 도마니타 냔체 용아 양치코니
0: 리
1: 어디 다 게드 넘버 당연히 얼마 초 저기 이런 거 소마 이렇게 그 가진서 이거 빨리 도둑이니 이런 차와리 얘기 안 봐요 나도 제대로 좀 혼자 나 죽겠네 얘는
0: 아리리리
1: 아니 타지고 나 이제 르득 쪼도 좀 먹고
0: 더비 그 르득 쪼라
1: 어레 어레 어레
0: 야 되나 급지밀에서 나 코드라고
1: 오 야야야 과천치
0: 야 데모
1: 야 데모

레드 고난 바데나 데랑 그 타통 그 레츤데 그 갸브중드나 남바소 그 세민던 주진비 동랜던이나 알바르 진 타르통을마 르모초니기 달루 그 샤바가 보통이 오체탄후이 단신 잔드르캅 덤반 디탕알랑니 다탕퀸 잔드르 그 조톤데잉 영아 샤바가 보세라 뜨근디나 알레시그 다르쿰디나 다트나 디치니 츠마가 하정 갑스 도쿠누그 동는지기 동는데 손디나 아다 조톤데잉즈기 차니인디나 아영 처세길 우주 원대사카 그냥 그 너무 어떤 큰 처마근이나 가스 치실 도구는 그 아다 도는 그 남아가 너무 그 진야 무슨 다 그래더나 되는 걸 예선도 그 치 도머는 이 군이 샤파 진짜 영 아진데 알아만 포과 잡기랑 위는 아무니스 뜨라 가르세니 아무도 시그 아다냐무 아다근이나 그긴 손이 나스카 땅흐 뜨근 그차 아 텔레비전은 이제나 점버진이나 그런 것 같은데 어디니 아 뜨근이나 소원진나랑 근정능이야 문데이나 주년 근처고 용안이나 그게이나 럭키클럭키 부주근도 위엔이나 그게 린든다 간호남토니로 와지르잖아 영글리스인데기 치트므르 쿠 능아 문이스티 드글라카르스 군올랑데 코브시지인 나바소고 영 튼튼땅 참비 몬데스

0: 야 저거 데모
1: 데모 무슨 말 데모
0: 데모 데모 야 타나
1: 산디르
0: 치트르 산디르 치르 도마 글랑 비 마일 시모시니 레양징 고
1: 오 예예 더 토마 아트 치트라 비 처음 도마 치냐 수시 치 레쿠르 리스 마나 용 거기 덴 탕탕 샤 랜드 용 먼데 탄
0: 야 거든 치
1: 그거 리아 카크로가
0: 치고타 카크메크
1: 이 로 수화 로 치트고 우카와제나 디스스부터 요크라
0: 오 타타메
1: 오 야야 타메노타 노타 니 수화가 로 할롱 타지 나티시 고안주부터 시 타도
0: 할롱 타크 스티스 고안주선 드라제
1: 오야 오야
0: 제르게 야 타나 카브지메리스나 코트게고
1: 야야
0: 야디모
1: Yeah, they won't.

야트 꾸남바 타나 남바 소게 양 멈터터 데른 걸 리슨데 그 고브드 따르터 로와 두리라 몰음 니글랑 비 시마 립스 꾸누고 도는 달라산 오스

야녕니비년컨나반쪽남바다영디초크흥게디릉게촘친더라글렌츤흐똥츤더니죽아자드치친담고년컨쪽부용게디어젠등아초렌츤들라트크르등우자초르깡릉능노영치르과친치시바긴 데릉글렌츤데 체릉로마게 좀지일데땅 체적게 년름데좀바긴 레츤디 좀증간크르바 체릉자키땅 스타클와 시글루 체초스타클와 아근트 체릉땅 손마른치니긴 지금터 청미 삼툰의 예신된 잡이 자키 문된시

야, 티나 다시 이틴데 천년 온지나 조보 청청 망하스게 아야는 그 초안된 고삼 등스가 야 다든담 그 조보 청청치 아다 다든 그 아야는 아 차지 간다스기요 아야는 치르게요. 린슨등고 마르산빙훈라 토머 아직 조보 청청 청마게 가야는 그 소아 조시 담비 입자기 문댄시 야 조보 청청치 조시 담비 가야는 그 소아시 유럽이 쉬르드 쉬르드 영 남진드 어초 조보 청청 소그 소비중 그 소아라 영나 조보 청청초 코노그 희샤 조보 청청초 년조가느그 실르그거 데문 다른 조보 청청초 그 경성그 소시거그 희샬라스과 남이나 아다 조보 청청초 카탈리다 땅이 너무그 희샤망아스 콘든시 사그 나초 담은그 스테라 청청데그나 용제인 브제민인 디나 조보 청청 청마가 기술 따라 나 총시비 가츠느 장쿠르 레리그 자 다와탄 자르바 자바 송지그 쇼초그 쳇슬라 나탄 간마 찌니 쳇슬트가 와라 타송샤키오가 레 조보 청청치 린슨 더질리다탕이 하릉가 릉근 준통 온밤 영나 린슨 타통가 스글름질리 쳇릉니지 가야능가 Шкамде, тарынгар гамба намчи нгни гунага, рынриуга нгржинга штамчи гахкур, шепа гахкур, штамхуй гахкур ласхуа. На чонгсибир гацига штагу чонг-чонг дагартангни, чугба чонг-чонг цотан нямчул шандуна, харжинда линцин татунга шкалымла пепер гавсаси. Линцин татунганга капар нжан тага дэнчиг чигсам нирга сымдан арнгадан тага дэнчиг чигсам нирга сымдан чигин. Nga tsu tsorungo shkilung chenge na chungshibir gatsi lin cinje, lizuwa yungji, zhubo chung chung tsu ge kapirla, lirgishi yil.

야 나청 주부서 디나 디른 그 나청 스피드 가슬 타송 린슨드가 능아 아직 고득시오 노그 참바 청원인지나 조기 등지르 그 참바 등 티바 가르치 그 참바르 비 가르쿵 그 참바치 참바 청원스미 디나 디른 그 조기 등지르 그 참바 청원드가 능아 처음은 오스클 알롱튼 그 블런스 그 능니 주부 청청 용 그 년마 고득시오 노그 실라 동무인지나 소리지마 청청 스탄스 나가모 그 능노 그 메톡실란 다마슴스 그 노그 실라 헤모테이 야, 뜨거 토니 고득시오 노그 실레 그니와모 도적 청청어 세홀라 도르치가 랑노그 스토르키 러시니 양드모그 실레 녀모즈인 뜨간치네 데릉 조케 트긴지르가 삼바 청문데그능아

那个冷个跟前通我们看个直播穷穷有哪样凌晨台东个是个冷马平那球个 야, 참바, 니와인지나 티바, 가시키 참바인, 티바, 가시키 참바, 청운다기능아, 마치 인양다, 릉류거, 진축거, 담고있으마, 톱중등. 대간신이, 아직은, 더미, 가르침마, 릉슬고너, 호총다기천이, 영, 두보총총소. 제비 시무 쇼샤 바세니 담지즈라 데멘다룽 조포 총총 세스 담질 셴노그 촌니 토토 총총 스탄즈나 도르지 그 셴노그 거름름 치위 옹모세니 담지즈 거드시일

야 나중 주보서 디나 달타영 제치 나위 공무 아치시 여자 나치 냠데 릉리오가 진축을 담고 있으면 소중해 주일 야 대랑 아치가 주보 총총서 냠줄이 주일 담고 있던 모모인지나 없어 탕을 찍을 송나 얼로르

야 나청 시적처 등 나청 시적치 샴든제 파마 남바 데나 다타영어 초대는 그 나청 시비르가 쓸 타동린 쓴다가 진지 티참바 르비 가르콩근 아식 조일 데른 거 르비 가르콩가 참바 청운다가는 아 니 나청 시적처 아른 거 파마 등 냠드요 너가 가야는 거 디츰드 베셀리다 당이 제트르 시바가 아릉튼 소기와 영나 디고나 탑히 긍뜨여 봐 뜨거거게 희샤 통식 오트샤제인

다 닌토 쇼코 치 지식닌 샤지레 야크디 종치르 치 체와 도는 도르 닌 디고모 멘디자 비돈 친식 쇼데 마 니젠도 코상 마 트글라 메포 닌토 쇼코 닌데레 제촌렌디 냔즈르 땅 샤지레 사티 디츠르 녀카 땅 카르마 지기니 땅 닌토 버르 띵 칸게 샤지레 종치르 디 싱클레아르 넘미 람친데 베위 싱클레아르 사르사 디칭게 셰구 베일데 멘디자 비돈 친쇼 年度学过一零一村子的西坑年度把国科个前部二人的一零一色的地得个世界经由门儿年度学过几名的人坑个写这个产生的这个美深刻里而才是地勤的多隆多个罗基人为龙库的家拉登就下西边的那些故事跟上第一年那个年了能顿了一零一罗木等下中差不多的二零年年初的有罗里芒族等一会儿我们啥不是个写不了个有

0: 야 다들 최진당과 형님이 년근 족보남바 최초의 모임나 다타 최적의 년름된 연습반대는 총은의 정족 년층큰 워크의 농층지 와농층지 보냐게 다동 년층이긴 아 대공가 년층 돈층바 최롱도 마이긴 디나 대공잉 돈층바 최롱도 마이게 흘렛은 흘렛잉 제르가 동네 속글럭치 자논바즈 고드길리데땅 와능 첸제 포냐게 렌첸디능아 체남바식 버링 르가세이케욜 디나 참드닝 이체나마 대군게 렌첸능아 고드요 누글럭치 뜨 모초즈가 통통스기길 톰르 알마 손터치크 알랑고마 세르케 초르티네 레세르구누가 망르시땅 알무초 땅 아르근진 타르니게 샤바르겐부 세르구누가 냥시 도마초게 츠기치나 젠친 파마츠 세르구누가 망르시 라롱 타르케 고가 아누체 세르구누가 제르히 알마 레터치크 젠친 파마 길라케 세르구누가 망르시 데비가 레터치올레 메토케 아군 아군의 예진 노르레 세르구누가 망르시 Serchin tsu tang de chin ni ge rgo thangkar tungar ge jin chen ser gun go dong le chi ji go de si gol dina chok pun ba ge yang te gun ga wan chen ji po nya ge ta tung ge len chen de jil de tang shu ge lg chin de tg arang ge pa ma pen chil tang chok bo chok mu swa sen dim chon sil ji hon den de kar sam na yang don zam ba che rong ju ma ge thge ve den chi ge tsim ni ge sen den ar nga tang thge ve den chi ge tsim ni ge sen den chi thge ve den chi ge tsim ni ge ar nga xim thge kalam de ni chena bi khapar la gni de yol Tina deringa lensendi chi tumar godi yonu lachi, lama suntar cheke, alanguma serge chortinari sergunuga manglendagin. Yatina tamdanayang chokbuzge, galama kapar tonyoke, chi chokbundiga kapar nilensgil. Wei chokbuchu dimu.
1: Oh, demo, gudba, tisro duma demo.
0: Demo yin di na chokpu ngombu doji ge yang de gong a cho anong chenji ponya ge lensendi ngu samataga kapar yung no cho ga se yil. Di na derin ge lensendi chi tumar go dge yonu lakchi ilma sun tar chik. Lengu ma serge chortin ari serge nuga manglende chi sasga lakchi karsanga.
1: Oh, ngay tukme cho lgonyan tuk nga lishe bayo wa chupane.
0: Kwa jen chi?
1: Si, yung ne rin chunga runga tun chaga ma la chupane di. Yung ne runga panna mo shunga runga diwa ge di me yo.
0: Adi.
1: Yeah,
0: Tina mente tenga chulen chendela nyember ga se se tina ni kko demo.
1: Ya demo.
0: Ya. Wei tu po chu demo.
2: O gonjama demo.
0: Demo ya tina tu po ge te gung len chende jil de tang lama sun thar che ke lengu ma ser ke chorte ne re ser gu nu ga manglen de se ga mondeng lig chi kar ji.
2: O ya te nyang kha yong la yang la chi ke ni.
0: Are.
2: Che ta gung gu chi gu de ba ta ta wa.
0: Yeah,
2: 오야.
0: 왜 도포초 데모?
3: 제대로 도마 데모이나.
0: 데모야 지환초. 데나 데공글 인센데 치 토머 고드게 오늘

0: 야다 대치진당괴 형님이 년근 접근한바 다르타 체적가 년름된 존선반데 총문의 정족 년체는 큰 오케라 농층게 완능친제 보냐게 다통낸 생긴 디나 참드니영 얼무초라 근진 터니게 스파 겐부서군우게 글랭시영 체적가 년름데 럭지야 고드이올 디나 접근한바게 영 대공게 다통게 글름데 질데땅 얼무초라 근진 터니게 스파 겐부서군우게 글랭데 판천남 혼등게 럭지 거삼나 나초 다통큰게 가버릉정 특급된치게 지금 니게 선드나르 나땅 특급된 치게 지금 니게 선된 치게 특급된 치게 지금 니게 응학심 특급 글음데 카버 용버 르가세세 레티나 영적 부스케 글마 카버 토요케 치적 분디게 카버 닐렌스길 왜 두포초 데모
1: 데모
0: 야 두부게 대군게 타통게 글음데 질데 땅 알무 초라 아르근진 타르니게 스파게 엠부세 르군우게 랭데 사즈갈릭 치커지
1: 스파게 포
0: 아레 스파게 엠부세 르군우게 랭즈기인
1: 오 야야야 진짜 초 도모 초단 다 친네도 마 다케 노버토 라소파 탄제 달로시스케네고
0: 과진치
1: 야또렌천의지민어연천손들요야또연천가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0: Yaadukpa nambaadi na tsamdani ngaatsi nyamkhchik di halamu tsura rgnzin tarnyig sapa gambu sayur gunu di wajar shtankhuya danshin jandar kab ndag jyotum ghalayang da tsangmi nyelimta bajayinbi tsangmi sanshi nangbar gafsashe.

야시랭가 냥큰족분암바 따르타 체적가 녜름튼존심반데 총은 오킬 농층가 와능튼지 번야가 다통낸 챙긴 참드니 알마 로마초가 츠흡진압 전친 파마스에서 이르군우가 멍리즈긴 럭치야 고드기요 디나족분암바가 대군가 와능튼지 번야가 다통가 렌첸데 질데등 알마 로마초가 츠흡진압 전친 파마스에서 이르군우가 멍렌데 판스나 럭치 거삼나 나초 다통큰가 카버릉증 특급된 Tism Nigger sent an Arnatang, Tigger than Chig, Tism Nigger sent an Chig, Tigger than Chig, Tism Nigger, Arnaxum Tigger Kalum de Capra Umber, Rgasse.

야 조금만봐 다시 체적 년름 등전지만데 완능 천지 번역의 다통된 생긴 참다니영 사능 탈속글릉비 고가 안세세르군우가 세르그즈 럭지야 고지기글 아디나 사능 탈근 고가 안세세르군우가 세르근데영 다시 아자드 치치긴 잡나 나초 렌첸데라 년심비 조보지 촌나 안디그 다통그 글름데 질데 땅 판천나 몬등글 럭지 커상크요나영 다통큰그 가버릉정 특급된 치그즈미가 센드나르가탕 특급된 치그즈미가 센든티가 특급된 치그즈미가 르낭슴 특급 글름데 카버용버 르가세셰

야다 드신 랑괴 냥큰 족분한 바 따르타 체적가 님 던전선 만데 와능 천지 포냐게 타통낸 생긴 참드니 영알마르 터적게 전신 파마 길라 케세르그누가 멍르니 무즈긴 참민 님 들럭지야 고드기요 디나 대공가 타통글 렌친데 질데 땅르마르 터적게 멍는데 판산나 문든게 럭지거 상케요나잉 족분한 비 특급된 치게 Tisim nigger send the Narnatang, Tigger than cheek, Tisim nigger send the trigger, Tigger than cheek, Tisim nigger, Rangasim ticker, Kalmde, Kapper Yumber, Dunsambats, Hermodomager, Rasay Kegel.

0: 레디 나 쪽부스 그냥 클마 카프톤 타치 쪽분디가 카프르 닐렌스길 왜 쪽부초 데모
1: 데모 저 데모
0: 데모 엔티 나 쪽부가 참더니 코트기 오누가 라마 르터치크 첸친 파마 길라 케세 얼고누가 먹는데 사즈갈럭 치커지
1: 대친 건즈만 안 비스님 개용라 파라이
0: 과진치
1: 데니 주 주마나 골로콜라마 논즈라무 마나즈 코디나와가
0: 아레 노른진 함우가 멍르당아 촌조근능 나윤데 사우즈 마히타 디나 요탕나 초리와진데 탕지 마글렌차나 고드기라고
1: 나요 아우지 코르킨기타 오케토
0: 아레데 테 요추 요타라잉 징딩 사우즈 마히타 디나잉 징딩나 초리와진데 탕지 마글렌차나 고드시 코트긴
1: 오케토 오예
0: 야 디나 멘테팅아 촌렌친들라니 버가세셰 디나니 코카디모 아레 쪽부가 가차시 마차라영 카버제팅 타공뜻시 주지 가치스가 제활랑다니 인제리 레쪽분한 바디나 참드니 아티냠흐치클 마르터치케 텐친 파마 길라케세르군우가 아멍른데 산제낭 주일

0: 아빠의 조사라의 조도도 하장가 가챔보리 과진 시티나 되는 길은 천디나니 저는 그 이중 그 소화라 고름딩이 되니 갑다리노 양타바니 과진 최신인
1: 야야
0: 야니 그 데모 자히델라 야 데모 ये तो पण ना बकने की चीज तो नंबर लो चिंग दालो ग नि जों हो मान नोरला दे छोंजिना ता संग छु छोंग जों नन छेंग खंग दिना गा युंग दा तंग ए दांग नि जों दि सान कुरस छि हनि नन दे मोज गा इनर ति तो नन दि थोनी मोरंग छोंग जान ग छेली तंग जे यु टेक छु ली खोन छोंजिना दि जेंग द जों इ थने यंग दालिर का गला कै नंडा छेली गला कै नंडा अंदर सोनी छि शावाज गा मंगाज गा लो जों थप थप तसेर गो तिजंग छोंग हि जोंग जोंग नगो थोटो ना बग मासुंग कोंदे रंग छेली तं रेयु क तां हि जोंग ए साग ली खोंद तं खले जोरा तनी ली खोंते सोंग रंग लोब जोंग ए कोनो का तो ते रंग छेली तं रेवि छि टाडग गं पन सम जक्वारी ये जोतनी लोब जोंग ए कोनो को गोरम गु छोनेरा रंग लोब जोंग गा योक्वारी अथब क ती तनी ता जिनी शेरा लोब जा सोंनाया रंग छेली तं रेयु क तारों छि मापाई गोसा खरी गोसा गांडा रेयो कंत जोंग ए थला जगे छि लोब जोंग रे जोंदा चंग गा छेन बोरी Redina shunik chu terang ge danshi kanjun songa mur sob ching ge dalo ge ngi jong thoma dar chu chil morang ge chonjina da tang ge ngi jong de songa dang ngi jong den ji zo ge shara lo tna song lo ge kap tong mo za kyo ki na shuni da morang ni la kap ge lam ni de ti la morang ge ngi jong gun so han da zung ni tan ni jan de ge tong tong ri ya lo zo dar chu chil chu de mo na
1: de mo yin
0: nari dina chorang gen chong jang derang ge lensin di nang a rang ge lob jong lan da ge gorum ge chaneng ge chu lensin di jang da dang ne no yang ta pa ni kwa tin chi xin ni dan ni di derang lensin di nang a gorui jao no ge lang jing na dang a ye ngi jung cho a zi lang jin da ta wo zi gorui jao da ni che chu da lob jang da ge lo chu ma ge chong jin na ta sang ngi jung de song na dang ge che li dang de wi ngi jung de yi da ni ngi jung ge chani yang ji lo jong zi ga ma ri ta ni da li dar ge min jin na she ra rang ge lob jang de song no ge ka tong de mo za kyo ge di jing ge 지주 다로 정이 중화 송노 그 초아이 난자 영나 고르미 난자 로스킬린 난자 더중이 타니 지 잔저가 통통이 인도노 대우진티나 토머 조런 그 롭자 등 첼리 등 파일라 속간도 조제시냐 그냥 방고 뜻가라 감사합니다
1: 오야 나 파일로 접성 글 강사동 거 되게 나 첼리 정통년 중이모
0: 야리 아리 더니 다 조런 게 선전데 정음을 접자 시험을
1: Ari.
0: Ari, ari. Tena tanti ngis chorangin sonjina rangi cheli tang reyu ki likhonde songi shawa nda dhamnu ki gorum rayang nandi lobjonga ni songna ta cheli lobjonga lagli ni gwaar na chaprikan razgi goksamgo ta khunchukjina chorangin lobchini cheli ntan dem tani ti tarta gwaar ta loochi ni nandanda mozga ta lobjani lobjonga yi, huyengi ni lobjonga yi ndamu yi yonda ti tona karsang terangde kichu rangi cheli tang reyu ki ndamu ki likhonde songi shawa dhukunu ki gorum 대소종리용나 다초랑 그 정권의 그 젤리더라 더니 르글리니 그 와나 차프간다리 옥상 근도중이 되니 갑다즈가 통통되나
1: 오야 젤리 톱종나타 옥종 그 아망지 아망지 그 정고모
0: 야디
1: 에테라 르글리나 하고 니 톱타니 종누 그 힙샤터카 흑통삽니 길로인 탑게야 Tamani tarong ta nitina laglan siya gusur.
0: Nari. Nari, diri. Ari di ta chita kuna sha kuna tibin tibin ga zuu ta laglan da zuu inu ra laglan di chwa ni hibshaz ga mga zga toto nuk jen ga sobchan son jina ra yang ta shishu zundari loo chikini ra yang sobchani sobchong inu gu jigini ta cheli tang dreyu ka ngi di ngi zhong e sandamu kirga likhon ran da kobri ki jab ndiye songi shawa ndiye rang ga jig shta gab jig ndiye songi sobchong ra yag ga jigina yang shera sobchay yung na ta ta ta jig chasar guan ra ta jig rang ga
1: sobchong
0: Shawa
1: ina chuk hibshata jongi tsa guga ta gergina gindiginyan namar. Yisung ta kachura shali jimmong gamu tigita 어른 그 샤와 자국이야.
0: 응응. 어디? 또 마르토?
1: 도마니 도마니 히티나 이르종이 그 타조 디스무 초록이 뭐닌가. 짐승 또 소프트라 찍는 말 못다. 소프트가 정마트노 힙샤마스 그 정특.
0: 뎅가. 노마 그 디출 망아즈건 전이나요 럭버트 그 중이중 된조는 디출 망아즈 메크모레라지 조이나 아 잔쿠르치 난다니나 나모즈 마르토 메크모 디타나 디난테 럭자가 고브디 잡디 타나 랑 랑랑 송이다 땅 타니 지금 조 톰드게 또 럭버트 기다 고노 샤코노 데진디 조 당이 중알이 콘드가 했던나 리 콘드가 다 출업 중글아가 한 그따랑 간 칸마 디쟁기 쇼랑 긴 송이나 랑 그 게르긴다 더 자랑 그 렌슨다 더 자 타니 송 렌슨다 데니엔 렌슨다 더 고노 고르마 소중이 타니타랑 그 첼리 땅 데이 지 따타니 소중이 지리 아니 그런 그 게르긴다 자인 조 좀 말도 영 리 콘드네 송이나 한 그따랑 간 칸마 디쟁기 제가 보나 샤코노 데진디 도중 남바존 선지 아랑 그 길든다 자리 코라 디나니 제가 지금 바빠이 샤라이 니마 막당하다 땅이 다티 츠즈가 망아즈메크 잔쿠르싱니리 마르토메크라 디랑데 제가 지금 롭종트가 요카리 에탑크다 주다 하창그 가 쳔보리 레디나 조랑겐 선진을 다성경이 중화용의 중이 중국 고름구 전이로 시작하면 송즈 대당나 대는 그린 선디는 그 지금 롭종 휘했던가 다 그 고름도 조자 신양 그 남바 카다리 논양 덕반이 과진 최신이인
1: 오야
0: 아니 급 데모
1: 야 데모
0: 야 데모 레로 바람바구나 호토 다스치 그 갑다에 코노 데브진디 다그쇼 랑랑 그 셸리 땅 제유 그 리콘즈가 롭종아 송나 다 랑그 징조톰드 그 트베다 했더니 숑 아니 중 그 디츠던 조톰드 그 탁글 고쳐 주다리 데탄다 랑그 셸리 땅 제유 그 니 로디 리콘즈가 니 중아 송나 랑그 디는 그 기르긴다 리카라 다 랑그 자인 조준다 다 하정 그 같이 보리 더 쩔그 그쇼 롭칭 그 소마드 그 손지나 샤와 망아즈 그 랑그 접주 다 하정 그 같이 보이는 다 롭자니라 랑그 샤와드 랑그 접주 다 주 롭총라 양나 마음정라 지금 너무 그 샤이 총총 마르 디젠 그 랑그 돈도 다 랑그 접주 사버드 그 롭친니 롭자인 난자 기르긴 난자 더 그 주 롭종 그 라카티 지 다샤와 체포 땅마 그 소총 그 라이모니 게마 카르가주 조순데 수사 수 통수 드니다 조랑 그 소자 그 드글음 소종 그 남바 리샨 저통 라 수과다 시치기 니니 주자텔이 게르킨 근데 고리 까모디 쟁 저그 소총 그 소만딘 소이나 아랑 그 샤와 다랑 그 저와 탁다 주 다 정 그까 전부 아랑 그 소종 이랑 그 소틀라인 소틴데 자데 주 다 정 그까 전부 디쟁 코나 소조다 소치 갑다 코노 데니 링이 종아 송나라 아랑 그 게르긴 더 자 아랑 그 샤와 다랑 그 저 아랑 그 소종인데 주다 하정 그까 전부 세고가 디쟁 그 사거버드 그 주응이 종 그 소한데 디초 멍아메 그다 주송 시 초가 일륜리 주라 야나랑 그 체리 더 시 똑같다 치기 구요 근데 일륜리 주 그 디초도 못 주시는 오늘 디쟁 그 아랑 그 디초 담전이 준대요 하정 그까 전부리 마르토건지나 다르긴게 좀 소마 망한 손지나 주다 지로 딜리 콘즈그나 니 종아 했더나 송이 더니 종리 커너니 쪼이 니마던 닌 카르주티출 하라 파타베니 했더나 영 오타시라 손난 가용 데빈 뜻게다나 다니 마초 탑리 디쟁거 언더 종이 틀라트게 니 종 소마르게 니 냠죽라 도는 해주 나정가 쳔버리 야디나 쇼니 그 되는 거 단시 근준 로조 소는 범더 그 글마 단시라 다 코런 게 전진한 다선 그 이종의 송이 지금 로진의 간다리 이적 탑송난 더 중이 타니 로조와 전지가 통통 지길 야 로조 소는 범 조 데모이나
2: 게르긴 데모
0: 데모 데모 토마 조런 그 로종한 그 재선 그 전에 줄린 선디 잔다 당는 이 대랑에서 타동 그 글음디 배우는 양 답하니 과진 최신인 대단한데 되는 걸 인생 되는 걸 거기 자원 그 런징이 나타 나야 니중 초아지 런징도 못 이모 아 대단하다 저런 게 선진 나라 가성 되는데 니중아 송이 하는 게 제일 등 제위 니중데 송어 니중아 송이다 니중든 지금 저거 시라로 저는 같은 거 같은 거 뭐지 기억이 되게 되는 걸 인생 되는가 다시 한번 봐서 그 지금 니중아 송노 그 고름 등 양난다 그 로스키 그 송이 잔저리 거기 잡여니 되나 도머 저런 거 다 섭자던 제일 등 파일라 속한다 저 자신이 한 번 고추 가르감 잠리나
2: Yeah,
0: 아리리리 아리리 고니처럼 그 섭자던 체리던 파일라 속한다 조자친양 그나마 어트즈가람 잠리인을 디나 다튼더 저런 게 존이나 당대행이 중화 송이 이 종그 튼든이란 게 진냠용즈가 망아리 블랑도 모용나 디나 당더 이 종그 냠용도 자리다더니 제말 호트그나 바조 이 종원 조주데 지 다디크름 바이나 간다리 고니나 디 한치네 이 종의 고노 그 갑통데 지 도능이 고사 냠주고 고사 간다리 원나 너중이 되니 주지 냠용궁이 되니 갑다리나
3: ཨ་ཏ་སང་གི་ཡོང་ན་ཆོག་ཡང་ན་ནམ་ཉི་ཇོང་ཏང་དེ་ལི་དལི་དོང་མ་མ་ཉི་ཇོང་ཏང་དེ་དལི་ཉི་དན་ན་ང་གི་དོ་ཅི་གི་རང་གི་ཏ་གི་ཉི་སིམ་ཏམ་ཟི་ཁོ་མོ་རི་ཏ་གི་ཏོ་ཅབ་ཡིན་ཟིན་ཏ་ཉི་ཇོང་མ་ཡི་གུང་གུང་གུང་དེ་སོང་དལི་ཉི་རང་གི་གེར་གིན་ཏང་ཡང་ན་སོ་ཏ་རོ་བར་ཏ་ཤིང་གི་ཨ་ཡི་དལི་ཉི་གེར་གིན་ཏང་དེ་ཨ་ཡི་དལི་ཉ
2: kanzukana gugun nira te rangi sondalini namsiga chazgo china haga ndarchi tumuzgara. Tamani nga chu ngayma ngayma ya na chu, yana taasanga na chu, kunda shong ta girginzika margi ta girginta gachichir kazanga te gonara. Tehi dalini ta taktil gitini ta nga chu na wadong ujwai suna wadong nara ta rangi chi Ya tanda jangpa kana chik tapa ndorchik tamuga chik lorchinda na yana sondali tamuga miyawazi mek.
0: Yari ya?
2: Taka sondali ni ta nyama chawu raa raa ta lakonu pachik tsora tamuzgari.
0: Yari ya?
2: Taka ta tila kani ta rangi sondali ni yara maashita tsu girgengara maki ni ta girgengara lhoma tamuwaazga hagi gondar. Taka rangi yonando saga ta ngi junga sati na ni rangi likon takkanzga gogani na te rangi sauzga Tanga chu injina, tanga chu sondali ni yara gergina, tati nunga gergina yara shinita, nga chu ando nyamchan ina choko yana, yujir teni las guba ta, lintsil mandawa korzaga tanga chu songa.
0: Nari?
2: Taga sangita tani nyama chatsaga, tar tani tsage zaga dala, tayi narange zani ina choko yana rangi rogyonga yirshuk nandu segun tila kini rangi miwa zayi shchek.
0: Nari?
2: Tagata, tomu chazgarazi na tarangi juju kanju guni na tarangi sa uzu higo ga nyamu sontung yarandu mani nga ta kanso son ifta go ga tina tam thong jan jan roshche ni tamo zin ta gergen.
0: Nari ta chorangin sonja da zang ngi zhongwa sonu gu gorim ra yang nan da gu nyam nyong tang jari da tangi lo chok je ma rika zun sonji na yang ngi zhongwa njo gu na te chik da dhigara yu kwari yin yu gu rang rang amgi yu pa da dhigi yu pa goni ngi zhongwa jo ju da hachang ka chen bo re tani ngi zhongwa son tang yang ngi zhongwa sonu gu gorim gu choni da chi kong la sha kong la teb zin re chu ngi zhongwa son na karke ngi zhongwa su gu li kong ra ta gu ching gan che po ma kar gu di jen gu zo wu rang rang gu kar gu ngi zhongwa sa gu da rang rang gu lop zhong gu ni ta kang na yu 그냥나 더그 그렇게 잔크 소소인 난자양나 그렇게 샤와가 선이 레리 더랑은 그 자이 송에 더니 이 중에 조대 손이다 아전 그까 챔버다 그 마음 봐서 저르강 이 중에 조고 놓을게라 라는 근데 저게 돌는 요파 그 거니 섭전 손이나랑 아랑 그 첼린도 섭전나 정거 요기나 첼리도 셰라 마라시 죽었던 거 송 레콘 그나나 책임 정거 요거 내는 그 자득이 그 사단이 중에 다던 그 섭전 능이 중에 다던 내지 자득이 그 사간다 요 근데 종이 탈란당 제이 다던 섭전나 방이 중에 조근 지키는 디양은 이 중에 조고 놓을 섭전 나베라 다 디츠 토르가 메이다당 디츠 담즈니 아다 니중에 수그 샤와그 고름구 토드니 로종즈가 가리 에탁부다 주다 챙가 챔버레 디다나다 탕더그 니중에 난자 엄마가 니중에 난자 탕소수그 니중그 천더니 조랑랑 아직 로스지나루 간다리 작 탄더종이 타니 갑다리나
2: 아리 겐타 로스지나라 딱 나 너무 니중에 나 초코 양나 타성 니중에 나 초코 lorchil cheche re nderi tamu sauzu kerji metha. Onchang ba arangi taasan ranazga dani tsornu da urkil jangdok nyanjan kyang yana songdali yubir teni talas basuni. Tayina ngarge injina shong chep ker nge garshun na ndu yigdirsa to ge gachi gani tamuz gin ta khunko zora ta tprinda matmu kar kare ri jeni

0: 야조브나바캅톤디히르크탕첸니로르크왕센덴도비조브라데요나디다타니타티그덴치르슴니가슴덴가당티그덴치르슴니가슴덴트
1: 야조보초데모이나
0: 왜 아고가

0: 야 저거 저 데모에나
1: 데모에
0: 나리 저거 데는 게 렌센 나식 돈어 갑사셔 어 토마랑닐 노트즈간도 디지나
1: 내가 니톤 돌지세라야
0: 니톤 돌지

0: 야, 리펑도 파펑 히라 쩍도 파 쩍히 톰바 종이 쳔조나 따리 종이 나간조나 얼차 종이 르간조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대친나제라
2: 대친나제라
3: 야한다지크 그즈모알 한지 다든 찬친 나임거 삼크나바 디다르땡 나바시 삼지 농진반다이나 소스민 정도년 팅킨 워크홀롱 팅그 참지 공회 상치 용제 대친 세리 라진단들 그버 그와그 젠딩그 나나 니와가 일르니인 디다르타 카르토 질린 란드라 심케난 다시가 아르토 그와 글와 파마라 글마 타히치니가리 나바시 가스나르고
4: 할라르글라 청아야한테 하랑이 씨바르마 디샤무라말린 하람조캉사고야 주퉁나트살디나지 행이 씨지게마 디말정우몰린

0: 中央民望关切龙津联控仪，中央民望关切龙津联控仪，他的你三九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零幺
1: 생린 역군 감사 샴라 선규르 냠달리 선슈위 팅디 선규르 기능 튼조니
2: 삼루 살베 갸람 사바 니치치 지블레 스신기 머티 댄송치네 개흡기 주제 디자이기 멍지 사텐도 동고시바 슈규고타
1: 양탁비 시균 제제 다와 주부타 락련 다와 시블레 河北 邢台다 湖北 武汉기 내튼라 미디 리지 리규 탐진신네 롭종 롭소 치습 치텐도 주규로 군디 다와 시바 슈규고로
2: 사체망부 주고원고 뉴스타 뉴교내튼키 저지 강리치네 뉴슈유구 갸즈롱수 바웨라 카데조베고로
1: 리마키 예렌라 예고르사베 동디 동구수부타 예렌기 의샤르스구도 유비 리마키 미빈라 괴렌록베 고르소인
2: 샴팅디 선교르키 낭튼시브남 세로나
1: 디글레군의 비빈해주 조지기 대자니 계급기 퇴진인신 무신니 조지 퇴진기 속서인 지겹주지 시진핑기 무신기 속사디 딘송제도 무신 강충투 송주타 무신라 도라동비 침계차주 주직 타직도 제보타 세시토베 신거 조준라 멍위 동쇼타 토담 송급 지수시로 당니에 무신기 창보라 겐송유바타 뷰세 토로 조규로 계련유바차 구시된유 로디시르춘 사네카기 치내슈기 무신 송급 남루 퇴주 제보타 균퇴왕 토담당 송교 제답기 신보보와타 주종 제다 사르두신네 무신상마 로리기 신스 신부로 규로와 치신교부시 남시기 경에 균로리엔원세 퇴비망위 내주와 다로 랑게기 연주 라리안 로리총마세 팅당보로 야마통주로 송동리 계유 레라보로 중화식민비 로리티니 사네카기 무신 송교타 뷰세 토르디 삼미시에바르 제바타 카체드메지 초징네 폐미도 교류에 싸구의 무신라 교교로 군디당화타 초신식네 군급 폐미도 류비 신급 사비 폐주 지수치로 동화타 딥주 주피 렉수당네 연주 딥주기 갸균 댄송시와타 카체드미에 무신라 송급 체균이 토도 바로 송투 지겹주지 시신핑기 토구르 침부낭부의 퇴인지식시 당기 속진 좁게바 속순 독십 딱제 팅지진항 신계 세르릉주타 장바기주 주리 두법소라 세바타 지겹주지 신계 토싱네 툭삼진부시규 니동 족섬류 다오중니비 중앙기 총습리된 주소토 지겹주지 시진핑기 신바 신례민비 레가르 쇼초 이나양 무신 신례례 대바라 배주체미초 계시 무신상마 신례민바라 배주체나 안주 선주 지대 매바라 교주 시지대유 로마낭 지겹주지 무신시비 속사디 딘송체규티 千贵组团 听满了吗他 나지수 지친강부타 지경앙준비조카 서신강중투송리 강부준부지 장세주디지니 무신行列明白的确保라 가고타 주리탄지원明白的确保라 문고체규티 랑체등유 무신송급기 머티 딘송체부탄 첩직 지겹주지 시진핑기 무신기 뷰세텔라양 랑체티베도와등유 대양 산에서 독심낭으로 배급 팅마 신계낭핌리 최시토베 신급 조준태 독심낭신 신급 네발도 신상라 교로와차구 계급기 조리대자기 퇴뢰규 조준체바타 신계 추비 조준라 흉뢰격바 산하 송급기 레자 락다르체바 리기네 파사젠기 사제 주경제 차구비 랑체되나규 당기 속신 좁게바 소순 랑계기 무신 송급기 동시카게 지텐도 교화타 제팀타 시주 삼미체바르 퇴구상도 진규 사제토담 제팀타 사제토담 제팀기 락다르 수익이 소주 직주 니퇴왕 리급 중화타 산하 송급 제팀 뜻다 예네 된토바 무신 송급 대기 믹변 제보기 견진년 보수여바 무신 시엔도 쇼로타 무신 크습 제배 규림 시부로 더구 토담 년부 제니에 송습 토늄 람루 된도 당파 신진 가세기 탄토 신빈 람루 된니에 신가지지게 미르지지유 다로 중캄 고류 송급 제팀라 데이터 제보규 최상 중화타 무신 송급 대 나나 메베 토세토 바르유신 치년비 람루타 치차탄비 침균라 된니에 사제 소르지지양 토담 야부체규지 테다르 제덤 년부 럽단 림부 락다르 제배호 랑게게 무신 송급 레드윤라 편제 문세 퇴부 퇴부타 무신 통주르 좁게게 머티 댄송 도뷰 모신 송급 제발아 창보로 송경 제구의 범마세 당동 뷰세경 토로 동구 년남로 시신 세시토외 서신 수준태 멍의 동세 로리신 망도 진해 중앙기 멍의 무리 창용토 동세 고른 예동래 계획 철교다나 예동경미 숨줄로 리금 경용수 림지체나 세시토외 서신 모 통주로 족송타 지왕아 준사로와 제교시 명아라 广东韶关局将区及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永吉萨贡 2020 장시 이분기 주중시비 규규 무신 토기 응민 제라 로리 종규 산에티 로숨기 뒤주제티 규규 무신 무치 계약삼 주경제니 땡에 튠법마비 규르신티 튠법토비 신사르 규규임시 河北沧州 中捷屯里林规矩 更新他色心帕斯坚基垂损上所被基新给能行李老子日记期间是罗杰梅损上所被切于彻底期间有不是他家庭年帕斯坚基色心的团别更新他色心帕斯坚基垂损上体力沧州他天津陆剧山东情绪所加起为色心帕斯坚基色归图贴别当月罗安森基切归中被赞念能母亲基摩提年送他母亲基

0: gelin nyoba gyöntü ngang chiru tong kyuti, zhuri deja la gelin chebi nebop nguensi tuishu to shakyu. Talo, gyagab gi mwishin song kyun ta byuse toru tongbi chimzu gyokso dangye, mwishin guji lekso tongwa ta byuse toru tongkyur gyöntü ngang gundi tongwa. Mwishin song kyun ta gyagab saja ngukyur partongki chedun chargui jikzu sogui cheba. Mwishin partong ta tenshin mwishin kese partong cenri dan tunbi kondi yenshi denki cheba. 유린기 시제 서신 구제 렉소동화 제제디 릉중 퉁궁 토담타 계급사제 발동 차르그 사자 찍라 된해 토담 주진 냄부체 균바시
1: 디글레 쿠네 비웨네츠 양타베 세경 제제도 주부타 라린다르웨 롭종 롭수비츠 河北邢台타 湖北武汉키 시진핑키 당조 공바 롭종 탄라다르 딩습치니 민망 대월진비 공비도시 타경타 롭종 탄리주부송지 시제타 라링 송지제키 롭종 롭수 편제티 공비라 샴디쇼타 멍솔 편톡바 뷰티 공비라 구이동어제키 송염대비 라링토 졸토 조심시 河北省亲邢台重建的企 롭소탐진철교타경체내 양탁비 세경체제다오 주부타 라린다르웨 롭종롭소띵띠비내 총일쿠르교 리스동어타 종래남장조준라 구디다오웨 총제조소타 망소기 카소구도타 강예치와 심제치와 유구치부지기내튜 탁주강리체유부시 싱타이 변조르살비 쿠이키 규공지기 덕주타 십지 십진괴바 규짐 십보로 처주 튜가나 줍주 지워제키 십주 줍다 협대단에 십신괴별 루치 갸주 숨주연 용도다오 마세 켈레 주교타 시비 튜엔기소기 루치의 민네 레튜엔 치미 진짜 중에 지대지키 규짐 십보로 조교르세바타 켈레키 괴고 튜도나 지도토바 체교시 롭종롭수 비오네소 신탈 총기를 용기 종탈 추정부연기 구치 생각기 쿠르유 주지타 디자튠기소 존내 격콩의 명예 림지치나 뉴튼 송동식기 주미추 십시를 세부시 체마를 읽주타 유진 주바 송지 타경 제비 민알 신탈수 십시를 타 탕티를 읽주 토앙수바 사티엔 동어 지키 레겐 럼스 수니 공비키 강내타 멍츠 간내라 토나 침부치니 리카키 네튠 리기 주구타 세짐시 장시 제유시 롭존타 롭스 비츠 후베 우한키 총미 십주 테지 카바르키 슈도 당리 쳔마타 타우주 지부타 슈도 마체 광내 타우주 지베 람스 균튜하 튜사다네 정치모르디네 멍조키 균딘 슈도 최키 멍조네 튜망보 스튜디오 지부타 팅예 슈도 키르간타 네튜엔 키르간 타우주 지부네 디세 멍보타 냠지 쳔네 튜모토 뉴튼 직지 주지 지발 피게다니 멍속의 지수 탁주 지배 뷰세타 레추 나로의 토르다 유시 우한 총결 장안추 상하이관 람니 산에 디가르 계좌 유비 쇼세 심세 총쇼식시 유고로 멍부시 디가르 용구유 원가 미탄 코르시 냠지타 총강기 지류토 총일 지바 코르유 종라 성신쇼소기 뉴튼야 티탄 칩지 튜바타 산에티기 총위 소타 유고로의 용소라 슈긴티브시 뉴스티르 민예 지구디 생키 상하이 관람타 디신 타고르토 교르고 충충 체니 바르지비 좀교로 망도다와타 멍시 지구 나로의 투산다오마세 조람카지라 짐주토담키 제텁 라린다르기브시 민알 우한 총기르키 초정부연기 구치 증가 지수진이 롭종롭스 십진내 튕기 세토 측동 등기 주주장을 쓰부타 실도내 튕 치지타 측동 인기락점 쓰니 진배신 탁딜릭주타 통앙내 장세시시부시
0: 딜레군의 비분예주 딜루 갸즈룽숲 안고바 바위시바 지세중인인기 지조 서구이기 룽숲신바라 충도신바타 대대와 지세 족속님께 추수용아바라 안회신신 주조총길 凤阳总기 아공소내유 중양넘시례공기 문바체바라식나 바위시바디 장초기 샤르무소 칼로균리에 장샤르초소 귀신유진 숙세 림신총도신바타 지세 주신님께 니모 산동칠링규 黄海甲随城규기 총회소립규시 대쇼겐팀리에 화샤르탄 장샤르초소 나르신 착샤르법신유비 사자망부 나잠니 차지타 나잠니 공연고체디 주고공연다동화타 로규비체빌레둔비유 안회 황산 서종기 서신뉴지 문미경의 구르십타 mina nebo leda

0: 也这么做不错，国送其他看，全用的腾讯电力解决。涉从回程重叠新路冲向去，地轨及列队面的他，陈美建给列队别，中美签都决定，只有中国列给只有列队，其他解决。陈美建给列队把证明利益，干脆空投科技实现那些菩萨了，过去些忙都当我他，热地他突然说这边抗辩地价给我们建个专业托，拆迁了前提。
1: 涉及他邱军去军到了，德西不念不进行去。铁蛋切记，腿脏都决定，解决龙族给年月了，多难解决别，团结日日心卡塞不了去不去。我们去年拆动列队也不住去，彻底进行越级送去。天津图，切区列队德西不拆连他，我们的东北国送进入送全用的阶梯，刚才城西拆连图把他，拆连杨大图把，年薪修图把，腿头都年薪修图把去，给连进行去。
0: 河北省石家庄塘承德唐山所设规矩，丘北塘重建土塘所第三期，重建给学军团军心被列着，丘水塘区所做内规土国事塘国送解决的兄弟解决。河北三河重建的那边，燕郊土塞区土规地白天南国的规地七八塘，逐步列队面呢，加塘西区西西设置点给去，学军破烂为南通部的解决解决。
1: 燕郊土塞区秋队土塘聚集列队面呢，抗金山区，秋天设计让位所区表示出席马电动升级一把他，俺去七里头拉了样，那个秋天表示顿吃几趟松动规制签约，那段十七天子俺去叫你老苏干呢，去表现这个月，列队第三趟，趁今入梅，今朝年多不接，国送警察送规制签约。
0: 辽宁葫芦岛重开的绥中总大风口秋水期，我们去年秋老表现前年秋水东北水部马赛，只有第三期重新集中了他，熊南三百卡级那个高东签约。绥中总前委重点宣江重组的大风口秋水前边每句都念不通，重组提我们呢，逐步学习水呢，忙做念不签约。宣江重组党纪级级支部书记吴洪涛也，他家春水给出相信约。
1: 秋天车铺西部年，秋六新不谈，内部前途别忙做长嘛，内部前途越级松越。他定期长下破壁根基，吉林去东辽区委部局图，秋六给年个七三岁月。明儿东辽松给出门给个十几年，俺那图，叠加俺内部七八马赛，内个规制签约就是中年，向他重点重新长嘛了七八签约。
0: 秋北部松辽秋北五连级主任宣布，两团好业我最接班的行了。秋北第三期，春水归东前的春水及兄弟党一些下月进，春水丁琼团两个协会春水，秋五丁琼秋六给女子团拉回去，准新别列着说，刚才陆在给秋六文国给年卡了，我们去谈人不打了，归那么预备一些别的。
2: 我们的党委确定，国送给特区党部了，提高了六百七八趟。三年卡期，根据他们两个指标，管理党员。第二个苦难，比如呢，是，甘肃农村保卫协会的级别，迷茫不是，你提不加倍，财务是结构缺失。甘肃党员的级别，逐步给不西个，车马逐步你就去，投资党部的概念，忙做给低价了，松江七十一不是。 甘肃农村给修建和浙江宁波象山村、英山村村，推动起长江农村旁边，那么些点不是？七九几年给我们秋水组建站了，从此党员撤出农村去，过了十几个。农村党委近期，村民就看给交小了多根水坝许多缺失，交小地上农村区又归进不体面，面临面干所谓，人家进不又不是？
3: 在今年年起，突然出水损坝，龙秀江头铁路签约，铁格说，村民们你晓得什么事？因为呀，这对两个级别交涉给熟悉，龙秀给级别可晓得是？甘肃农村高委说，英山虫子党员撤出路穷去，出现十七人，地价过了九千年，村民给个两层去厕所台，给弄了地价了，松江其实又不是？
2: 在今年年纪，突然出水损坝，龙秀江头铁路签约，出现十七人，地价过了九千年，村民给个两层去厕所台，给弄了地价了，松江其实又不是？在今年年纪，突然说，推动起全部清不破灭，栏目数出去我是，况且刚你说云南内地开出增资钱不是？ 在今年个光末，北京区秋山改名了松东老镇去，共三家堂我住我松堂。 您看呢, 집주시니 송진유不是 최쪽진이고공모 天津济州渔桥三边出自于其出个远听啊托了这么他替出自于你这么去重点松来你个所写不他东流庄重错了重民权松家浪怎你不去过约不是港土监管他平面约不他港土卓越的米地为米约吧明塞给中国的康熙国不见重组当月的级别日日节年托过去不是秋天基督了去不他明了电梯去吧
0: 冷库了控制几个难点吧明塞给国国康熙国不见聊天明年前几个人这只出租去聊天中心不是得不离不行了此中年一个托人长江的旁边那么些点面不是他儿心出他胆儿就念不切不去内部聊天比面不是你那样藏目地家勇气刚来低头不是给不你可学不行是得了过年陪伴你去你都你自助路路给用给烟烛落泪中心 给用给烟柱叠卷几千年点不约不谈给卷日天波罗点不用昂盘的中学烟柱几天波罗点不通去了松东加密局势塔切瓦古新年同马加密通去了松东的给我是给用给烟柱天气期间行政团重给你去这样了大家写不了行了你都你自助旅给用给烟柱叠卷塔给卷日天波罗几天波罗接下面些大题即给用给烟柱叠卷没去松塔
1: 过冬天就过不去考别啥什么的你都你这样落单多呢没去出去结果用的心的加这两个差你下雨天南出点卷没去松塔协同阿别就啥什么的你都你这样落单多呢没去过不去考过差给用的心的加这两个差松下雨你借用给烟柱加卷日天波罗没日日这个松个天就停个差给什么的你都讲明你这样落单多呢没日日这个松差你怕的加这两个差给怕的雨 天南出家军事团部罗末日积极十月九日查处什么的你都你这样落单多呢末日积极松沙西帕的加这两个查过帕的松给用给研究集团部罗加么同居罗松东加么局势塔切瓦古什么的你都你这样落单多呢加么同居罗你去帕的加这两个查团帕的天南出团部罗加么同居罗你都团结团结团结什么的
2: 你懂团结团结团结什么的你懂革命你这样落单多呢革命同居罗中央查团派的加这两个查处派的第二个库呢比外呢去结合七镇的那期城市学两万班讨论罗对头七九总统他马就说结婚村边文革命在忙不是丁兵啊加班中国他他的给给大大军队忙都行不是 结合七镇的那期城市学两万班讨论到我堂部呢到主编牌给用给出卡你日了枪用调岗短袖七千推送呢给出差短盘我堂你日枪用我所短袖七千推送呢给警察送盘呢出给短袖出去调钱短袖啊脱了进行秋冬堂能整你个推念图盘论中呢七九总统期及批校上部我也不是
3: 罗对头给及从业的苦力局制度总会局中我张杰克七九总统席军电信出这里局头局了军队国际单位偏执温水调不停不是过去出国的区队长来讲必须得找着些不是罗对头出给这些给来这出现的草盘论用局了你这头不谈枪用来过组成推送来给今年出赠帕罗谈到空来给今年我赠盘来帕赛你个
2: 直接去这期昂唐国来不是结合平均五年几个边角的心就看七角边角心就看起来着心就把王兵结义罗队给用心起来运动忙为七角边角的去从顶苦力运途让给去听来这他他扩住这他去认识他真尊女吧我认为我们在偷偷去不他七角从顶给西群电表啊七六七马赛 표쇼낭진탄표쇼치동기기센대변남바티외응외유부시로면라경더체시남루남비고기키보균투치로조기탄첩지랑게기치쇼총튼뷰티콤비용외군뉴스라바균치면발소조토니고르시뷰변조라니대정진탄순수무튜능규로유지송유부시 罗迪小村所来领归去团结孙叔军团啊二中他所来边角他的给着钱电表啊托了什么事到堂部年到主编牌所来领归去团结军长推送的给出松茶古帕罗塔同面三对起来去二共孙叔推送的给警察两个帕罗瓦两者三对起来去二共孙叔 퇴송리 갸솜사 직파로 제중 유부시 순수기 믹세망부 퇴직도 갸파로 중호티 수근기 소래 퇴기 딘병아 러스 중호 체결라 통미 썰들 지부타 썰들 남비 길리 피기 조회 니시 균퇴가 치료 침부야 체유부시
3: 나무 최딩기 양당디네종 뒤라 피규르기 노장디네트 다들 굉장히 센시버디니 부양디니 공부에게 드넘기 생규르 냠다 알리제시
4: 디글레군의 배변에서 어리 중앙목지부의 제중인인 어리 셔르규디수인인디 추수주변토 어리마기 이랜라 제고르사베 동디 동구소유 제주버시 지급레군기 사르괴베 시도 제발식나 어리마기 년티리 이랜기 미슈폰디타 카수마라라 동디 팅마당와타 어리마기 당통 허얼무즈 소가니고르토 이래 이슬람 사르치 송마기 추신 충제라미디 자주베 요버시 이런 산에 대게 주주 최 조성님께 도진 아바스 주거다 실크 서구소 사제 망포로 빠르게 기타 차유버시 이런 연주 내공기 최 종인님 내수배 월식나 년티 시중에 송 자초기 편통 체배 대족지상 이런 로주기 허알무스 강아디 가시링첸라 봉니 미지 기람도 쇼르유버다 민니라 묘균포유 이런 이슬람 사르치 송마기 최 종인님 이런 기 포르티기 의샤르 서구도 유배 어리마기 믹변라 동地当别年老特别节约不是 이래막초기最终年 파르규남비 미미남주제디 어리마기 科威特鲁那边 계지바닥젠기 카순마라타 대주 热대서세제라 자구체유지주바타 이랭기탄통 어리마기 파린토那边 德金马拉타 热대서세라 동地当约不是 科威特계송진서비 最终年的国母 德及当年 예급디 감세 타점 수송 강송타 소토 소비 디부식라 자구포 유지주유 허르무즈 소가기 조규네 주티 어리마기 소가티르 조규 응르미다르 지신 유지주유 이래종네 소가티르 명예차라 조규 지도 매지주유 팔레스타인 지지부의 최종인인 세자빈니 어리당 이랜기 수공 균경제디 어리당 이랜기 삼시지도 낭둔라 지송슈니 규법 시류도 조규로 군디 동급에 리뷰체 유바시
2: 디글레코네 비웨네스 요롬나지키 치중니니 라랴 우르스루미비 리고르니르치비 강동 주시를 추준 중매부시 요롬나지키 주시 봉드라인키 티코 콩도게 컵라 리고르니르치비 우르스루 강동지비 제터 기주체시 디낭소 뉴콘타 무자 냐레소 캡콘타 조유바타 콩도게 미서띵키 진지토 뮤팅체베지 신내 뉴부팅구유 지주유부시
4: 这个来过年被被年岁，吉赛中年年斯洛瓦克总统派了给了你。吉布拉人堂约罗布国母统筹了团结新别，日国三边有人了肉桂切别切新能，斯洛瓦克小居民了，有人了扩村扩团小居民心，有人给扩村彻底切别盟运呀，扩团小居民心谢谢。恭喜韩格里堂杰克索，诚信空投杰克卡杰克样，朗雀铁爪哇送给预计谢谢。
2: 第二个库内比维尼斯，这边门做个些去次中年人人工啊，脱口涩谷中心图都送钱呢。这边最终去责任了数据界面，某本改革动画儿，我国教育不是。都送拿手机去，这边最终去三米七百，某处改革动画它，是的责任拿数据教育了固定动画体呢。某处机器是为孔比与卓兰塔，改革图送月面，闽南深圳两处教育几天又不是。
5: 공세선주로님주쇼겐다와유준라탄댄세원게기리센겐호난겐장벼라시미미다지키안주락바라추기지미미부지키안주르부르추기지추추디지키안주추주렘바르치학도유배지주이무치신세렘바르치미치키저양시경주최초
6: 扬州人民之外的恩济点点扬州时期色素康时期余体民南用我期
7: 中华民族的所在内色党独秀内色热湾内色建议

0: 토브리 당 젠즈
1: 비리 당 냠레
2: 시디 당 공피
3: 점링기 티링 카상
4: 점링기 티링 카상
5: 싱글링기 공캄상 샴리아 점링기 티링 카상 시베리 첸슈인 텐데리 첸키 낭튼조니 티른표 양결 이련러 구동 동교 인시 자와티 영인 딤바인남 양나 준덤 인시베 고르타 서법기 년개 왕키 눈콩 균투 파차 용시베 고르 아프리카 점림 포베 강제 보류 젠도르토 냠디블러 충제 야부토바 차자우우토 링웨 고르 중국 탄 방글레 냠레 남창기 선네티가 디기 준비 고르 탈코일런 뷰 고급 사발레 이제야 탄 유럽러 순슈 서버제베 고르소인 샴러 팅디리 생기낭튼 십천함 시엔쇼 Ari Zongtong Tirunpo Yi Tse Genyi, Turki Gisa, Angalar, Changqin, Ushu Le Shukab. Kwanki, Ajitan Yiren Wad Shabi Samsi Jitu, Jukji Sin. Yiren Chua Tan Jawa Qindu Mindu Bi, Ari Mabungki, Togo Yanggar, Yiren Le Dongdi Chabu Dongsu Yueji Song Yubshi. Tirunpo Yi Damju Di Biwa Ni, Ajitan Yiren Wad Yanggar Mangtun Gewa Chungwe Gubta, Dagda Ki Yu. Yishi Mini, Ajitan Yiren Ki Mangtun Dongdu Ki Gipcho Ni. Narsin, Cho Nige, Homotsu, Toga Ki, Tujune Tun Le Migbe, Jenzuji Yimata, Cho Nige, Tseyuki Dongdu Le Dine, Sinunki Nubatun Parchedi, Tetan Dune, Nanguita, Chicho Le Dubshu, Momdu Chibatishi, Wenga, Tetan Chepchi, Ertan Yirenki, Dongdu Shimpar Mingwa, Chishin Yubata, Cho Nibu, Tutuna, Narsin, Mugtapta, Lingwen Nijuki, Nesu, Negu Yimbe, Wenzina Yu, Rimabun Ki, Dungya Majikan Ki, Ari Shirkyu Ki Tutsu Tse Dunyi, Ari Mabung Ki Kasui Malata, Guadum Tsunzin Chakya, Tsunjam Leida Seci, Chugu Pundi Nubje Tsubi Yiren Ki Mikbin Gejule Gewata, Tishin, Gyoju Chungje Chujule Gewar Dungde Dandi, Yiren Ki Hormuz Tsoka Gyu Kenki, Tsungju Sumle Jagu Cheba, Yalin Lo Yueji Den Yubzi. Yiren Chune, Ari Samsi Jidu Tan Gepge Cheba Gyunju Cheba Masi, Nyurtu Alin Lo Yue. Yiren Mangchungki Tse Genyi Mimi Namchu Jeti Eri Mabungki Parintu Yubi Shehe Yisa Kama Dinsir Dongde Dan Yu Jitimbata Yiren Yislin Sarji Sungmanki Jibye Jiwe Dikaki Nintir Sarji Sungmanki Chajubirin Parintu